0: 들에서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빈들에서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병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고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할 이 당시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 호수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날마다 이어졌고 자리를 계속 이동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제 걸어서 호수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바다를, 큰 바다를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미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풀만 무성한 빈들에서 수천 명이 모여 있는 이 당시. 시간은 이미 저녁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여러 날 이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벌써 기진한 상태에, 정말 허기진,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 보내서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니까 돈은 조금씩 있을 거니까 인근의 마을들로 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먹을 게 없었거든요.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갖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한 끼 먹는 그런 작은 식사의 분량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다 앉히신 다음에 이 기적을 행하셔서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 이외에 5천 명이나 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먹었다는 제목의 말씀이죠. 내용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몇 가지 그 도그마가 나옵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신학적인 종교적인 용어죠. 이게 교리라는 뜻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어떤 절대 진리에 속하는 교리 또는 교조, 교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나름의 그 세상도 종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꼭 종교적인 종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신념하고 따르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나름의 종교가 있는 것이거든요. 종교를 뛰어넘는 종교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세상을 움직이는 몇 가지 도그마 절대로 여기 이건 없어서는 안 돼. 모두가 믿고 모두가 신념하고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추구하는 몇 가지 도그마가 나오죠. 뭐 순서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순위를 달리해서 순서대로 나온 대로 말하면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장소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방보다는 어쨌든 대도시가 좋고 대도시보다는 서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처럼 여기는 맹신하고 절대화시키는 도그마가 중에 하나죠. 장소.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장사를 하려면요. 적어도 10시, 11시 전에 오픈을 해야 되죠. 음식 장사를 하면서 한 2시 넘어서 음식을 오픈하면 아무도 사 먹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녁 넘어서 막 10시, 11시 오픈하면 누가 그 가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회는 다 시간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게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소용이 없죠. 이미 저물었다. 또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세상을 움직이는 몇 가지 도구마. 돈이죠. 돈은 빼놓을 수 없죠. 돈은 1번이죠. 빌립이 얘기하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돈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모두가 뭐 거의 뭐 돈을 맹신하고 있는데요. 신뢰하고 있는데 그 돈이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소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가 있느냐.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 때 100% 안 내주거든요. 당신이 얼마큼 있습니까? 최소한 30%. 아무리 못까지 20%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를 이제 100을 채워주는 것처럼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또는 도그마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장소, 시간, 자본, 돈 그리고 소유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큰 틀은 잘 바뀌질 않습니다. 어쨌든 돈, 어쨌든

어찌됐든 장소와 시간, 사람들은 그것을 선점하려고 또는 그 유지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요. 때로 인생에는 이런 세상의 도그마가 통하지 않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실상 신앙의 자리는, 신앙은 이 세상의 도그마가 안 통합니다. 돈이 많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특실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유한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부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장소에 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상의 교리가 통하지 않는 곳인데 인생에도 때때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돈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지식도 의미가 없고 이 좋은 장소도 의미가 없는 그런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도그마가 무용지물이 되어진 이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죠.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시죠. 돈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장소가 받쳐주지 않는 곳에서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곳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 다섯 개뿐인 전부인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도그마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대단한 거죠. 그 빈들, 이곳은 빈들입니다. 뭐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빈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순간에 피크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당장 굶어서 쓰러져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자리,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마늘 가지고 야외 피크닉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5,000명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이 행복해하는 장면을 보면 이거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야외로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빈들을 안식의 자리로 만들고 또 배고픔의 자리를 모두가 배불렀대요. 얼마만큼 먹으면 배불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먹다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 먹다 보면 더 이상 못 먹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또 먹을 게 귀하니까 최대한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진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배가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의 자리를 배부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돈도 없이 장소도 바꾸지 아니하고 시간도 연장하지 아니하고 바로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 때도 이미 저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너무 지나가 버리면요, 안 돼요. 언제나 때와 시를 아껴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거듭나게 하라는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늦은 저녁 시간을 창조의 새날로 만들었죠. 창세기 1장에서의 첫날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출퇴근 또는 일하는 개념 속에서의 하루의 시작을 거기다 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 새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고요. 저녁부터가 어찌 보면 새날의 시작인 거 맞는 말이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고 저녁 때 생각을 잘하고 자야 아침에 좋은 생각 가지고 일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창세기의 첫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미 그런 성경적인 시각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경제 운영 방식을 따라 너무 늦었다. 지금은 이미 저물었다. 예수님께서 그 늦은 저녁 시간을 창조의 새날로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또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핍, 궁핍의 장소를 피크닉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휴가도 있고 또는 뭐 소풍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소풍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애들이나 있는 거죠. 어른들이 소풍 뭐 그죠? 피크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학이 어디 있겠,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갖다가 일시에 잔디밭에 앉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쫙 행하심으로 마치 소풍을 나온 것처럼 이렇게 멋진 장면을 만들어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세상의 어떤 경영 또는 운영의 도그마가 통하지 않는 이 빈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이 돈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며 너무 저물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또는 너무 결핍의 장소에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 정말 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 하잖아요. 그분에게는 모든 게 다 길이 있고 어느 일도

길이 있고 그분에게는 생명, 살 길이 있고 그분에게는 진리가 있는, 진리와 진리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빈들이 이렇게 피크닉 같은 정말 이렇게 풍족한 삶의 장소로 변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 오늘 이렇게 일단락 일단락 좀 짧게 짧게 드리고 선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5천명을 무엇으로 먹였는가? 빌립이 얘기하거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임금이거든요. 한 사람이 일당 10만원이라 그러면 2천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당 1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 10몇만원은 되잖아요. 20만원이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는 수천만원어치의 뭔가를 사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온 버릇도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린 예수님께 맡겨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가난한 자의 도시락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만은 진정한 가치는 이 어떤 세상적인 경제 지표나 세상적인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보셔야 돼요. 맡기면 아마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 갖다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5천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 소유든 아니면 뭐 몸으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거든 간에 예수님께 맡겨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가치를 모를 거예요.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기셔야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본문 속에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큰 어떤 엄청난 총량이죠. 기적의 총량. 언제나 총량이 등장하면 반드시 분배라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는 이 총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분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동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막 넘쳐나는데 어떤 곳은 음식물 쓰레기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게 세계잖아요. 그 언제나 은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배불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 이건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배불리겠다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명인데 그 수천명 되는 거죠. 수천명을 모두를 다 배불리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은 결코 나를 제외시키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를 제외시키지 않아요. 아, 내게 은혜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여러분에게 제공될 은혜가 여러분을 배불리게 할 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은혜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본문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빈들 한복판에서 늦은 시간 속에서 돈 한 푼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도구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역사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도구마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주로 역사하실 때 그 인생이 빈들이든 아니면 도시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러시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은 러시아 바라바식 선교의 장면과 너무 흡사합니다. 거의 그냥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러시아 단기 선교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22명이 갔는데 한 명은 입국을 못하고 추방을 당했고 21명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무사히 출국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잘 다녀왔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고 뭐 했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생명에서 한 8월 큐티책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첫날은 이제 다른 걸 주셔서 큐티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사인데 8월 15일자 생명의 삶의 본문이 에스겔 40장인데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성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다 은혜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은혜 나눔할 때 이 말씀 다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봐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들어라. 그리고 눈귀만이 아니라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은 그 에스겔 40장에 참 귀하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셨거든요. 러시아는 그냥 막 입국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허락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데리고 가셨는데 뭔가를 보이시려고 데려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보이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잘 봐라. 그리고 정말 잘 봤어요. 어쨌든 눈으로 보고 1차적으로 귀로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러시아 바라바시 선교, 바라바시 교회, 바라바시 지역 이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왜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을까? 눈으로만 봐도 대충 아는데 사진 한 장만 찍어 오면 뭐 그냥 알 수 있는 걸.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오랫동안 거의 열흘 있었잖아요. 우리 선교를 10박 11일이고 바라바시에 머무는 시간은 8일이었거든요. 8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하니까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중요한 얘기죠. 바라바시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보여주신 것 가운데는 그냥 사실을 보여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공감되기를 원하셨던 공감되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바라바시 선교의 현장과 그 교회 그래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얼마나 가슴 벅차 하시는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함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래요. 그래서 전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바라바시 선교는 단순한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마음에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뭐 회차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 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우리에게 이거 눈으로만이 아니라 귀로도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해 비전으로 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품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다 정리를 못했지만 정리된 몇 가지만 말씀을 전하면 바라바시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러시아는 그 지역이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 좀 삼엄하더라고요. 삼엄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을 세 번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세 번을 만나고 한 번은 이제 그 사복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러 왔어요. 수첩을 딱 펼쳐놓고 막 저게 적을 준비를 하고 물어보더 바라바시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현지인들하고 사진 찍었습니까? 저는 사진 안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아직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요. 별걸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전쟁에는 다 이유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튼 잘 넘어갔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바라바시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이렇게 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첩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제가 대표로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인데 무엇을 보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늘을 보았고 맑은 공기를 맺고 자연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이거든요. 저는 자연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또 시골 사람이라 자연을 봤거든요. 자연을 이번에도 많이 보고 왔는데 러시아의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들어갈 때 그 어떤 그 해변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아름답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요. 아, 은하수가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은하수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몇 개나 보이는데 아쉽게도 비가 그냥 계속 와서 이틀밖에 못 봤습니다만 대자연을 보는데요. 한국이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자연은 전 국토가 거의 한 60% 이상이 개간된 상태입니다. 논이든 밭이든 다 개간되어 있어요.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산에는 길이 나 있고 계단이 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일괄적으로 어떤 그 산이나 들판 전체적으로 사람의 손이 안 닿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람 살기 좋은

자연이. 근데 러시아는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간이 되지 않은 자연입니다. 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는 몇 군데 빼고는요, 그냥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의 자연인 것을 보면서 야, 사람 살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체제를 떠나서 이 환경 자체가 워낙 자연이 그냥 대자연이거든요. 자연인데 저의 입장 속에서는 야, 저거를 개간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 자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부환적인 축복이지만 그 자연과 맞물려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정말 황량한 빈들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들판을 보았고 들판에서 일하는 인부를 보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세 번 갔잖아요 이번에. 저는 세 번을 갔다 왔는데요. 갈 때마다 항상 보게 된 것이 그 넓은 농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인부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빈들에서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갈기갈기 썰다 또는 뭐 껍질을 벗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잔주름이 있습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잔주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생은 막 한 번에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겪을 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기다.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다 100%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생이고 기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팽개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팽개쳐서 복구 불능한,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그 황량한 인생의 들판에서 살아가는 빈들에 거하는 이 사람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그리고 실존적으로 들어간다면 인간의 실존을 보실 때 인간이 그토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우리 너무 잘하죠. 막 창자가 그냥 뒤틀리는 듯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장면. 근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러시아 그 들판에서 이마귀 주사님의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인데 세 번을 보았는데 이게 여러 명을 봤거든요. 봤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하여튼 그 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선교 일정 중에 하나가 그 현지인들을 초대하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이렇게 한국식을 준비를 해서 했는데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감시가 생각보다 삼엄해서 우리가 2차 선교를 생각하고 3차 또는 그 이후에 장기적인 선교를 생각해서 최대한 법을 따르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도록 어쨌든 해서 초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그 우리 이마규 이혜영 집사님이 거기서 농장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데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을 이분들 세 명을 식사에 초대할 수 있었어요.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됐더라고요.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 역력하고 그리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또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피곤한 삶에 뭐 씻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번에 가서요 완전 찬물로만 씻고 왔어요. 러시아 지하수가요 엄청 차거든요. 제가 풍림 아파트에 사는데요. 풍림 아파트가 그 찬물이 꽤 차요. 예, 사시는 분 사실 찬물이 엄청 차거든요. 그 찬물에 비교할 바가 아니. 진짜 지하수 막 손 시려운 그걸로 모두가 찬물로 막 샤워를 아주 그냥 냉수로 샤워하는데요. 그 인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찬물로 매일 샤워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흘이니까 찬물로 그냥 간신히 샤워를 했습니다만 인부들은 그런 게 아니야. 피곤한 삶, 고단한 삶, 일하고 가서 자고 와서 또 일하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밥을 먹는데 냄새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빈들에서 살아가는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바라바시를 선교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바라바시냐 선교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 모른다 그래요.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바시를 선교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들판에서 그
대자연, 멋있는

0: 찍는 표현이지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다 싸워 이겨야 될 그냥 척박한 환경인 것 뿐인 거죠. 거기서 매일 그냥 일을 하는. 물론 바라바시의 주민들이 다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환경 자체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농장에서 일하는 그 몇몇 분들을 세 번에 걸쳐 본 느낌으로는 하나님 그런 마음, 바라바시를 선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가 바라바시를 선교할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에 고생하며 기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유. 그 한 가지의 이유를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라. 우리의 선교는 딱 오병이어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도 몰라요. 그 선교가 막 대박을 칠지. 근데 주신 희망은 처음에는 발목이지만 나중에는 무릎이 되고 나중에 허리가 되고 나중에는 강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알파 포인트니까 시작점이니까 당연히 초라하지만 그 초라한 시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도그마입니다. 진짜 우리의 불신앙은요. 나의 도그마가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장소로, 시간으로, 그리고 나의 소유, 나의 어떤 자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의 유무를 생각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교회를 세워봤어요. 언제 이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까. 근데 이미 교회는 교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님 계셔야 되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현지인들은 참여를 못했죠. 근데 유일하게 로만이라는 분이 참여를 했고 이마기 위혜영 집사님 그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세 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떠나오면서 집사님 우리가 이제 가더라도 로만과 집사님 이마기 집사님 두 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바라바시 교회에 들어오셔서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하시라. 교회됨은 어떤 거창한 것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면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번에 그 이마규 위혜영 집사님 물론 그분들의 은혜가 얼마나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얘기라면 이마규 위혜영 집사님 로만이 은혜를 무척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왔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일 마치고 로만과 함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치면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자본적 또는 이 경제 또는 세상의 도구마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누가 역사를 행하시는가? 예수님이시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시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 같은 그 황량한 들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봅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제공할 수 없는 교회이지만 오병이어 그것을 받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 이런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빈들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빈들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좀 한 주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셨나요?
2: 네. 이번 주에 이 쉬운 클래식을 준비하면서는 네. 제가 옛날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직장을 얻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가지고 네. 항상 5시 20분 기차를 탔어야 했고요. 그러려면 한 4시 조금 언저리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한 달에 15번 가는 그런 출근이었었지만 그 지역에 가서 미리 연습할 시간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니 그래도 일찍 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한 관계로 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끔 같이들 티타임을 가지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유학을 하던 한 오빠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전 여태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차를 마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소희 씨는 어쩜 그렇게 새벽에 잘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뭐 대답할 때 직설적으로 답하지 못했지만 정말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지. 새벽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피곤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겨울에는 정말 깜깜한데 나 혼자서 세상에 문을 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냥 새벽에 잘 일어나기 때문에 출근을 맞춰서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어린 마음에 싫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 마음의 본심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상의 그 매일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든 분들의 수고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를 이미 그때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찬양을 나누면서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가사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하기 한 걸음은 딱 한 걸음만 더가 모여서 날마다 매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네. 여러분께 찬양 전해드립니다.
1: 네, 가장 먼저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함께 나눈 찬송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오늘 매일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네.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네. 오늘은 어떤 곡부터 시작할까요, 교수님?
1: 베토벤의 곡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방식을 반드시 지켜낸 작곡가들의 곡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하은 PD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나 그 하루 중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저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네, 그거는 꼭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금요일이 되면 네. 네, 항상 설레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맛있는 걸 먹거든요. 수고한 날을 위해서 뭔가 충전하는 느낌으로.
1: 그날은 그러면 어떤 네. 메뉴 상관없이 자유롭게.
0: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에도 최대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1: 그날은 네. 절제를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그렇죠. 것을 다 먹는 날이다. 네. 그날이 굉장히 기다려질 만하네요.
0: 그럼요. 약간 저만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좀 뭔가 좀 말씀드리고 나니까 약간 초라하네요.
1: 초라하다니요. 네. 우리가 항상 관리를 하다가 그날 하루는 맞아요. 나에게 네. 마음껏을 선사한다. 너무 좋은데요.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토벤은 본인만의 그 어떤 규칙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커피를 반드시 60알의 원두를 세워서 그것도 정말 좋은 원두를 걸러내서 본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내린 것을 한 잔 마시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전에는 작곡에 집중을 하고요. 오후에는 긴 산책을 꼭 나가셨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그 어떤 모습이 남아있는 삽화를 보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떤 메모장 같은 것을 들고 산책로를 걸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때가 그만의 산책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토벤의 곡을 한 곡 준비를 했는데 황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황제.
1: 네, 네, 2악장이고요. 사실 이 곡이 작곡이 되었을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탄이 날아다니고 베토벤은 청력의 문제가 이미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아래나 식탁 아래 그런 포탄이 터질 때마다 정말 숨어 들어가서 귀를 보호하려고 애썼던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4분 8초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요. 네. 그렇게 페이드아웃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티안 찜머만이라는 우리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만의 루틴을 반드시 지켰던 이가 전쟁 속에서 그려냈던 그런 곡은 어떤 곡일까 여러분께 한번 나눠드려봅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황제라는 곡 함께 하셨는데,
1: 네.
0: 오, 근데 전쟁 중에 이 곡을 작곡하셨다고 하셔서 네, 네. 조금 암담한 마음이 담겼을까 했는데 또 그런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1: 그렇죠.
0: 같기도 해요.
1: 네. 오히려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고 매일 같은 자리로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곡가 중에서 가장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규칙이다라는 걸 가진 분을 한번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에 속하는 작곡가이고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라빈스키는요. 규율과 작업 이걸 정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감은 내가 작업을 하는 중에 찾아오는 것이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돈을 하시고 가벼운 체조와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4시간여의 작업 시간을 어떤 그런 영이 오르던지 떠오르지 않던지 간에 무조건 앉아서 4시간을 버티시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쓸 수 있게끔. 어느 그 소설가 중 분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앉아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시간을 지키시고 서재에서

0: 작곡을 한 후에는 물구나무서기도 하셨다고 해요. 뭔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네. 할 때 하셨던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물구나무서기도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휴식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악보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김없이 6시가 되어지면 식사를 하시고요. 가벼운 만남도 가지시고 독서도 하시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 모든 루틴들을 정말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의 곡은 조금 듣기에 충격적이다는 곡들도 조금 있습니다. 봄의 제전이라는 곡은 정말 무언가가 깨어지는 듯한 그런 곡도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곡은 페트르슈카라는 러시안 춘곡을 전해드릴 겁니다. 듣기에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항상 시간을 꽉꽉 채워서 지킨 스트라빈스키의 러시안 춘곡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스트라빈스키의 곡을 함께해도 듣고 오셨는데
1: 네.
0: 마지막이 굉장히
1: 마무리가, 그렇죠. 특이하죠.
0: 네.
1: 뭔가 평범함을 추구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0: 그런 것
1: 같다라는
0: 같네요.
1: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 곡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브람스는 참 진지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작곡가이고요. 한 음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노트에 기재를 하신 다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다시 끊임없이 고쳐 쓰는 것을 반복하셨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아침에 일찍 작곡하시고요.
0: 네.
1: 베토벤처럼 오후는 거의 산책에 그러면서 어떤 곡들을 생각하시고 쓰셨던 그런 독일의 작곡가인데 연주자는 제가 이례적으로 러시아 연주자를 모셨습니다. 일리아 라슈콥스키라고 요즘에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피아니스트인데요.
0: 아, 요즘에요?
1: 브람스의 브람스의 인터메조라는 간주곡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을
0: 네.
1: 러시아 분이 연주를 하신다 하면 제 개념에서는 조금 그래요. 제가 독일 선생님한테도 배워봤고
0: 네.

선생님한테도 배워봤는데 네. 표현 방법이 정말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독일 선생님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 자다 깨서 일어나도 정확히 연주해 라고 말씀을 워딩을 꼭 그렇게 세게 하셨고 네. 그리고 러시아 선생님께서는 표현의 그 어떤 감정을 주저하지 않고 몸으로

0: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가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오늘 또 다양한 우리 작곡가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고 네. 매일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매일을 지켜낸다라는 게 사실 앞서서 말씀해주셨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1: 맞아요. 이틀 전에 딸아이가 잠자리에 이제 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번아웃이 오질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딸이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나름의 숙제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방송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항상 아이 앞에서 하고 아이 네. 앞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번아웃이 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저는 1년에 깊은 슬럼프가 한 두어 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럼프의 색깔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하기 싫다 병이라고 칭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0: 하기 싫다 병이요?
1: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라고 혼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딱 정기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기 싫다는 것은 결국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동행하는 일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 날은 안 합니다. 저도. 정말 딱 쉬어가는 날이 있는데
0: 필요하죠.
1: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과 유연한 소통을 우리는 늘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설마 지금은 귀 닫고 계신 거 아니죠?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0: 네.
1: 그런 유연한 소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찬양을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매일 지켜내는 것 그리고
0: 아멘.
1: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놓아주신 자리에서 그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0: 아멘.
1: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계신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대단하시다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끝곡으로 우리 브람스의 곡 들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R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이 바뀌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70대의 한 노인분이 암에 걸렸다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 암 판정을 받고도 그냥 평안하게 보통 때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이 암으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곧 죽을 확률이

부릅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95%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5% 있구나. 95%가 안 들리고 5%가 들렸어요. 그 평상시처럼 그렇게 생활 똑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뭐 치료 방법 또 나아지는 방법 전혀 애쓰지 않고 이제 이 나이에 준비 잘해서 천국 가면 제일 좋은 일이고 살다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살다 가면 나는 인생 성공자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95%의 절망 속에도 5%를 능히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여기 딱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기 있으면 절망이 와서 바뀝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크다가도 절망이 오면 다 절망 앞에 바뀌어버립니다. 절망 앞에 믿음이 바뀌느냐, 믿음 앞에 절망이 바뀌느냐, 오늘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둘 중에 하나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궁금하지요? 70대 초반에 진단받았는데 80대 거의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암이 죽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내가 준 생명의 분량 다 됐다. 종아 오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가시는 거죠. 절망이 바뀌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믿음 이야기로 유명하잖아요. 워낙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부담스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말씀, 이 성경 언급 안 하고 가면 편한 것 같아요. 100세가 됐는데 할머니 90세 됐는데 아기를 낳았다. 아이고 창피스러워라.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기도 합니다. 맞죠? 저도 읽을 때마다 이걸 말할 때마다 조금 쫄리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면 하시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인도받는 삶을 살죠. 그래야 천국까지 누가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거죠. 이 성경은 더하다고요. 95%의 그 죽음 가능성, 그 절망이다. 5%를 붙드는. 5%라도 복음같이 들리잖아요. 어? 95%? 그러면 멀었네? 한참 남았네? 5% 가능성 남았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예요. 100%.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녀를 주신다, 후손을 주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안 주시네. 그 내 믿음은 실망하자는 믿음이 최고인 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은혜를 믿고 참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참아야지. 하나님 안 주시면 참아야지. 그러다가 하나님 미안하실까 해서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아들을 낳아보자 하고 낳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셨어요. 100%의 절망도 와서 바뀌는 믿음.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살도록 계시의 도구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히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꼭 그래야만 됐던 것 아닙니다.

그래야만 됐던 것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다 알고 믿음이 무엇이다 하는 이거 하는 아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 없어도 기뻐하고 믿음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아는 사람은요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가 이길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루어드린 거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도 시상대와 같아요. 여러분, 제일 잘한 선수는 제일 높은 시상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은 높은 시상대 올라갑니다. 뒤집어보면 그 고통이에요. 남들은 근처도 못할 그 고통을 넉넉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아갑니다. 시상대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주는 믿음을 뺏기지 않고 바꾸지 않고 잃지 않고 사는 사람, 찾아오는 절망도 영광의 간증으로 바뀝니다. 목적 없는 절망은 없어요. 이유 없는 절망은 없어요. 이 인류가 절망시대를 맞이할지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도 만나는 절망,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믿음은 기적의 증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 이 노래 부르며 시대를 바꿨습니다. 절망을 바꿨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 살아가신 모습 보니까 그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 바꿀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살아가셨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인간적으로 어렵고 갖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노래 부르는 그 어른들이, 그 선조들이 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절망을 바뀌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기적의 증거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적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미 기적을 딱 잡으면 새끼 기적들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기적을 가진 사람은 필요한 기적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절망에 찾아오면 절망이 무릎을 꿇습니다. 잘 믿고 살다가 절망 만나면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 절망에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딱 꿇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합니다. 절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면요 절망 변화도 돼요. 여러분의 절망이 바뀌기를 원하시면 믿음이 되면 돼요. 이 절망을 이겨보려고 막 믿고 막 하는 것은 때 늦은 믿음입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대속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절망에 찾아올 때 바로 절망이 바뀌게 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회당장, 종교인입니다. 자녀가 죽어가는데 가릴 것이 뭐 있어요?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체면 불구하고 뭐 직위, 명예, 자존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가자 하셨어요.

가는데 통보가 옵니다. 예수님 시간도 좀 지체했지만 불안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막 자녀가 지금 죽어가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왔단 말입니다. 총각을 다투는데 이럴 틈이 없는데 예수님은 다 가면서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시니까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걸음을 떼는 순간 통보가 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오르르 무너지죠. 이만큼 내가 참는 믿음, 체면을 이기는 믿음, 이까지는 내가 가지고 왔는데 절망이 따오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변하는 거죠. 믿음이 바뀌는 거죠. 절망이 바뀌어야 되는데 믿음이 바뀐단 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을 바꾸는, 절망이 바뀌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광야 여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광야로 이렇게 지나온 까닭은 다른 것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산다 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everything이라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그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너희가 광야 여정의 의미다. 광야 여정의 목적이었다.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냥 걸은 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이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겁니다. 그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절망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찾아와도 내가 변할 뻔했지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붙들어주고 해서 결국은 절망이 바뀌는 믿음을 지키며 나갑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특히 신명기에서 8장 보면 하나님의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장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얼마나 힘들고 또 절망스러운 건 많지요. 이미 포기해버린 것도 적지 않지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요만큼만 하자. 그 절망의 제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절망의 제자로 되기를 한 것 포기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그 영광만열에 다시 한번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시상대처럼 올라서고 절망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영광의 간정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서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지. 믿음 앞에 절망이 바뀝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생각했던 게 있어요. 관계의 절망.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에요. 관계의 절망. 관계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내대로 살아야지. 괜히 관계하다가는 다친다. 그런 거. 이 절망의 제자입니다. 화해 절망. 여러분 화해는 서로가 잘해야 되고 해지만 저쪽에서 안 받아줄 때는 나 혼자라도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풀고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준 아픔을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화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절망되어 있습니다. 없이 살아도 되니까. 여러분 없으면 사는 것 같죠?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관계 절망 오늘 철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절망 말이죠. 관계 절망도 믿음 앞에는 바뀝니다. 가만 보면 용서를 빌어주면 나도 힘을 내서 그렇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이럴 텐데 빕니까? 더 욕하고 다니지. 관계 절망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행합시다. 내 몸의 가능성이 제로로 끝났을지라도 끝났음을 보고도 안 된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을 믿음 가질 때 그 절망이 바뀝니다. 절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바꾸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내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 따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제자가 믿음이지.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제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신자는 제자예요. 또 한 가지 많은 것이 소위 나이의 절망입니다. 나이. 나이가 주는 믿음이 있어요. 아, 나 이제 늙었어. 이거. 어디서든지 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 이건 믿었어.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 연세가 드시면 착 익어가고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던데 진짜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보기 더 좋습니다. 이 멋진 일인데 이걸 막 검은게 막 바꿔버리고 왜? 나이가 주는 절망이 있어요. 절망의 제자입니다. 안 돼 이거예요. 절망입니다.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이 다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직 모르죠? 조금 있어보래. 별 수 없어요. 나이가 주는 절망이 다가올 때 다 두 손 덥니다. 항보.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이럽니다. 하나님의 하라도 그 나이 앞에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나이의 절망. 그 절망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니까. 나이가 주는 은퇴가 있어요. 직장 은퇴. 나이가 주는 은퇴가 있어요. 옛날에 젊을 때 막 해냈던 일도 이제 노년이 되면 조금 삼가하고 육체적으로도 그걸 은퇴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은퇴시키지 못합니다. 내 직장이나 내 삶은 은퇴시키고 조절할지라도 믿음을 은퇴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절망, 아무리 맞은 생각이고 옳은 마음이라도 믿음이 정말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믿음이 옳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삶이 옳은 삶이에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열리고 따라오게 됩니다. 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날 그렇게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신지 아세요? 이 교회당 건물도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 구원 받는다면 이거 세운 거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웠는데 거창한데 아름다운데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혹시 어떤 절망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질병일 수도 있어요. 질병이 나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진하게 많이 느껴봤으니까. 근데 그 절망도 결국 믿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질병이 무릎을 꿇습니다. 정인이 여기 있습니다. 결핍. 아, 나 이거 어릴 때부터 나 이거 부족했어. 그러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이거 채워야 돼. 그런 결핍. 이것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외로움,

0: 나 살만한데 나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외로움이. 이 외로움은 약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나의 절망들을 거기 세우란 말입니다. 내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세우는 거지.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서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믿는다면, 내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옆에 서서 딱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겁니다. 자, 들으셨죠? 마음에 새기셨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기억하고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망의 제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따라 생각하고 절망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의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뺏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절망이 바뀌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망이 바뀌게 하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죠.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디세이아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흥미로운 장면 중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배가 험난한 바다를 지날 때였어요. 세이레인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뱃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아주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으면요. 누구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게 될 만큼 달콤했대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의 귀는 모조리 막게 하고요. 자신은 배 중심의 튼튼한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 풀어주면 안 된다 단단히 이르고요. 결국 이 밧줄에 꼼짝없이 묶여있던 덕분에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무서운 유혹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 장면들 어떻게 촬영했을까 궁금하면서요. 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달콤한 요

목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의지나 결심만으로 버티기 힘들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꽉 잡아줄 튼튼한 밧줄이 필요하겠죠?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말씀의 밧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밧줄 말입니다. 네, 때로는 이 밧줄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요. 결국 이 밧줄 덕분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리톤 우주호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하면서 모닝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세이렌이라는 존재들이 이 주인공들을 유혹하는 장면 함께 나누는데요. 이 세이렌이 불렀던 노래가 아주 기괴한 음악,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흔드는 이 유혹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죠. 위협적이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달콤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들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죠, 구분하기가.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더 바짝 동여매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이야기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서울대학교 찬양 선교단의 성도들이 행진할 때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꼭 묶어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든든하게 연결되어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퀄텟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 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세계에서 그 성공학자라고 알려진 지그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쓴 명저 중에 세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황제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현자 학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지혜를 저를 위하여 좀 정리해서 그 요점만 정리해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부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학자들이 온갖 연구 끝에 드디어 세계의 지혜를 12권으로 집대성하여 황제께 가지고 왔습니다. 황제가 그 책을 다 받아들고 아 고맙소.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내가 다 읽을 수가 없고 이걸 읽다가 핵심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 혹시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서 줄 수 있겠소?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학자들이 또 그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새워서 드디어 한 권의 책으로 세계의 지혜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황제가 또 한 권을 받아들더니 하, 수고했어.

그런데 혹시 이 한 권의 책을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겠소? 또 다시 학자들과 현자들이 수많은 연구 끝에 한 권의 책을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서 세계의 지혜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돌렸어요. 황제가 그 종이를 탁 받아들더니 빙그레 웃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혹시 이 한 장의 종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겠어? 내가 평생 붙들고 살 한 문장, 한 문장 말이오. 그랬더니 이제 황제가 명령하는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 현자 학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제 폐하, 제가 세계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값없이 돈 없이 받았죠. 그렇다고 구원이 공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그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랑 성도님들,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게 태어났는지 아이의 이름 자체를 고통이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박고통씨, 김저주씨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최소한 그 자녀에게 이름을 아주 좋은 이름, 뭐 제일 좋은 이름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는 출생 자체가 비극적이었는지 얼마나 그 부모에게 고통이 되었는지 그 이름을 고통이라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름 성이 백씨면 이름을 혈병, 백혈병 지은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과 남자와 결혼하여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나쁜 강도에게 겁탄을 당했다든지 도저히 안 낳을 수 없어서 그렇게 낳게 된 아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즉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과 저주와 비극 속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어머니는 얘를 볼 때마다 그 자기가 잊고 싶은 그 상처, 고통이 있는 거죠. 그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가 진짜 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야, 너만 안 태어났으면 우리 딸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만 안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야베스를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다 평범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범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고통 중에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축복하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배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어떤 고통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비범한 복을 받는 귀중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인생이 고통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을 고난 중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으로 끝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무슨 말씀하시겠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에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생겨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해, 울분, 그 울분을 토로하는 데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그냥 남겨두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해요. 모두가, 성도님들 모두가 그 어떤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런 과정, 고통을 은혜로 승화시키고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승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바람에 쉽게 꺾이는 갈대와 같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승화시켜낸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쉬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다 겪었으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모든 형태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낙원에서 추방된 불완전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몇 주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동산, 그 낙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쫓겨나 저주된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낙원, 그 천국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은 우리가 그 영광, 장차 우리에게 그 영광, 지금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곳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씨름과 싸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성도의 현재의 삶은 고난으로 채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형태를 띠고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여 이겨내야 되는 그 무한 책임의 형태로 때로는 심리적인 외로움, 때로는 영적인 외로움, 때로는 죄와 사망과 그 영적인 세력들과 끝없는 전쟁을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거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추락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낙원이 아니라 저주된 땅,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다른 거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없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 있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졌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야비스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를 뭐 설명하면서 그가 뭐 재능이 뛰어났다, 뭐 능력이 있었다, 돈이 많았다, 지혜가 있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의 모든 달란트와 은사 없어요. 그는 오직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야비스의 장점은 무엇이냐?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간구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매우 중요하며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보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보시지만 더욱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가, 계속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의 특징은 그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고 큰 은혜입니다. 지금 혹시 신앙이 밑바닥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장하고자 성장하는 신앙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관심 갖는 것은 우등상보다 노력상, 노력상.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상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우등상은 늘 1등하는 성적 좋은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노력상은 뭐예요? 지난 학기에는 100등이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50등으로 올라갔어. 그럼 그런 친구에게 노력상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등상에 쏠리지만 하나님은 노력상에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그 비천한 환경,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끊임없이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끊임없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고통 중에 신앙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 고통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답니다. 아뢰어. 여기서 이제 아뢰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냥 기도 좀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원어 성경으로는 이 아뢰어 기도하다라는 것은 cry out 영어입니다. 부르짖어 외쳤다는 거, 부르짖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이번에도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시각장애인. 우리에게 바디메오라 알려진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부르짖어 기도해. 누가복음 18장 38절 후반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외쳐 이르되 시각장애인이 외쳐 이르되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히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큰 소리를 내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에게 와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예수님 가는데 좀 조용히 해 꾸짖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어지는 39절 말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다고 위축됐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어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렸어요.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구했어요. 기도는 이런 것이 그냥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방해를 해도 부르짖어 멈출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눈뜨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는 것이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기도. 자기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찾는 것 외쳐 이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보따리 장사를 하는 분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주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교회를 다니셨대요. 너무 즐겁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얼굴이 울산,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안 믿는다는 건 아니고 애들 다 키울 때까지만 안 믿을랍니다. 그런 거. 그래서 성도님 사연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양심의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이거 100원에 떼오면 200원에 팔면서 아, 이거 150원에 떼었다고 팔 때 양심의 가치를 못 느꼈어요.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같으면 이거 300원, 내 300원에 떼어서 남는 게 없다고 300원에 가져갈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양심의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속일 때마다 가슴에 아프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도저히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뭐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애 다 학교보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애 다 키울 때까지만 안 믿을랍니다. 그런 거. 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성도님 혹시 도저히 속이지 않으면 안 되겠걸랑 그냥 속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와서 회개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진짜 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 다음날부터 낮에는 속에 팔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회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갈 때 나가면 또 속에 팔고 저녁에 와서 또 눈물로 울며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좀 틀렸어도, 좀 틀린 것 같아도 명확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바꾸어 주시어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 찾아오는 것이에요. 못할 것 같다고 괴로움만 하지 말고 울며 회개하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속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애 키울 수 없어서 속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님 이름이 박수미 자매님이신데 보따리 장사하다가 잘 돼서 구멍가게 되고 구멍가게 하다가 잘 돼서 도매상을 하고 도매상을 하다가 그 시장에서 가장 부자가 됐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시장에 이분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 이 시장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파는 사람이다.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합니다. 저도 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부족합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 진실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보면 야베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하게 되냐면 역대상 4장 안에 이름이 무수하게 나와요. 한 50명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역대상 전체를 살펴보면 몇백 명, 막 수백 명 나와요, 이름이. 근데 왜 유독 야베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였을까? 다른 이름들은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들이라. 누구는 누구 낳고. 이게 전부예요. 근데 야베스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야.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고 은혜 받았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봐라. 야베스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야베스의 일생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그 인생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인지 인생 이제 너희가 들어야 돼. 야베스로 인해서 은혜 받는 게 이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별로 매력이 없고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었어도 그 별 볼 일 없는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 중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여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셔서 은퇴하신 분 많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야베스구나. 사람들은 너를 몰라주고 너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충성과 헌신, 피와 땀을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야베스구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못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다리가 힘이 없고 기력이 약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사시다가 한평생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들, 따스한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야베스구나. 난 여전히 널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널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음에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기능이나 우리의 능력이 뛰어남, 우리의 지혜가 뛰어남, 실력이 뛰어남, 업적이 뛰어남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 소중해서 그 존재 자체를 기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야베스가 이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야베스가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로 어떤 개인의 성공,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뛰어난 학력,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뭐 부자였더라, 좋은 학교 나왔더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중여김을 받으니까 형제들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귀중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성공, 내가 더 가지고 더 잘 살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설명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0: 부자 되면 존경받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존경받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중히 여길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한 분 한 분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0절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고통으로 시작된 야베스의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의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축복으로 결론 맺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 그 맹인 시각장애인의 사건에서 그 본문의 결론도 살펴볼까요? 그 맹인이 한 예수님께 막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냐면 41절 말씀인데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건의 결론도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실 것은 있으십니까? 그 대답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대답을 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열 번째 이야기 낙타의 털을 입은 남자 세례 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 평범한 사람, 정신병자.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일컫는 수많은 별명 중 몇 가지를 나열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물로 세례하는 자, 회개를 설교하는 자, 만인의 구세주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것 또한 요한의 잘 알려진 별명 중 일부를 나열한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남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그렇게 많은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지가 오래된 한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인 성직자 스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0: 스가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벙어리가 되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날까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기적과 같이 태어난 아이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엘론이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1: 아이고,
2: 아유. 아, 요한이 뒤졌어. 다리를 붙잡아, 다리를!
3: 요한, 어? 서두르게. 자네 어머니, 어머니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어서!
1: 우리가 같이 가겠네.
4: 그렇지.
1: 가자, 가자.
5: 다들 나가 있게. 어머니, 접니다, 요한.
6: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넌 나의 기쁨이었다. 넌 나의 불명예를 씻어주었다. 난 너를 낳고 나서 불임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어. 넌 나이 든 우리 부부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5: 어머니, 말씀을 아끼세요. 기운도 없으시잖아요.
6: 우린 언제나 주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따르며 섬겨왔다. 아들아, 난 네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산을 떠나서 너의 길을 가거라.
5: 어머니, 제게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전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싶습니다.
6: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는 것 잘 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나를 돌보고 또 외아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널 이곳에 붙잡아 놓고 있구나. 이제 널 자유롭게 놓아주어야겠다. 너의 사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이제 가라, 아들아.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하거라.
5: 안녕히 주무세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일은 끝났지만 저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소명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 요한은 아버지 스가랴 곁에 어머니 엘리사벳을 묻어드렸습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요한은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굳은 결의에 찬 요한을 보고 저는 그를 따라 나서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가 어떤 일을 할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탄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마음을 가진 덩치 크고 거친 남성이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한이 남들과 다른 게 아닌가 합니다. 요한, 자네 주 하나님의 사역

0: 그걸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로 떠날 준비가 되었느냐는 말일세.
1: 앨런, 드디어 때가 왔네. 내 안의 힘이 날대로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하고 있어.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멀리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려야 하네. 난 약속의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를 해두어야 해.
0: 나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1: 앨런,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네. 이 언덕과 집을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야. 나의 운명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만치도 않을 텐데 자네 그런 길로 끌어들일 수는 없네.
0: 나도 헛된 꿈을 꿀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야. 이미 아내와 아들을 땅에 묻은 몸이지. 아마도 자네와 함께하라고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네.
1: 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네. 내가 아는 거라고는 앞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면서 최대한 많은 관심을 끌고 많은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뿐이야.
0: 그거 보게. 그래서 자네한테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네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줄도 모르고 흥정도 할 줄 모르지 않나.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난 인생의 목적을 원하네. 그리고 자네는 보호자가 필요하고 말이야.
1: 그럼 오늘부터 함께 금식 기도를 올리세. 이틀이 지난 뒤에도 자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함께 떠나는 것으로 하지.
0: 그러면 되겠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그분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 여행을 축복하실 것세. 요한과 저는 함께 자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언덕 마을을 걸어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요한을 강가에 남겨두고 혼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생필품을 사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람이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퍼뜨렸죠. 강가의 남자가 설교와 세례를 해준다고 말입니다. 요한의 안에 거하는 성령과 요한의 위풍당당한 목소리, 또 그의 우락부락한 생김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목소리로 회개의 필요성을 설교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거두고 구원을 전해줄 이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 지금 준비하라. 죄를 회개하라. 이 설교는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2: 요한, 여기에요. 오늘 한 가지 시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앨런이 말하는 밝은 미소와 매력적인 목소리 없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말이에요.
3: 그러면 요한이 여기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어? 그래, 요한에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일단 요한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니냐? 야레, 네 친구야. 어?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없으면 자네들 모두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
1: 야렛, 그만하거라. 앨런이 마음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어. 이 친구한테는 자존심을 빼면 시체니까 말이야.
2: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온다는 얘기를 벌써 들었나 봐요. 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성직자, 지도자, 군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엄청나네요.
4: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다들 나무 그늘에 앉아계시면은 여러분이 찾고 계신 요한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5: 아, 그래.
1: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회개의 날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거라고는 생각하겠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원하십니다.
5: 낡은 방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정의롭게

0: 나오십시오.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께 말하는데 저는 앞으로 오실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회개를 경고하고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때가 됐습니다. 준비하십시오.
1: 아이고, 어떻게 됩니까?
2: 말을 주세요.
3: 믿습니다.
1: 싫다면 했습니다.
0: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저를 따라 강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십시오. 외투가 두 장이라면 하나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음식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과 나누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이 물은 여러분의 몸만 씻을 뿐 영혼까지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제 말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저 다음에 오실 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4: 멈춰라! 나의 사람들과 로마인들조차 이 이교도를 보기 위해 잔뜩 모여 있구나. 아주 짐승같이 생긴 놈이군. 너저분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니. 이 자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0: 저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조차 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자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 여자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4: 헤로디아가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자를 죽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죽으면 이 지방에 큰 소란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로마 제국은 나의 통치력을 의심하게 되겠지. 저자의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당장 막아야 한다. 내일까지 해답을 마련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 회당에 불만을 일으킨 죄목으로 이 자를 잡아들일 방법이 있을 거야. 반역자의 세력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묵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제 출발하자. 여기서 낭비할 시간이 없어!
5: 자, 멜론, 요한이 좀 지나친 게 아닐까요? 앞으로 일이 걱정돼요.
6: 나도 그렇다. 요한에게 말을 좀 조심해서 하라고 해야겠어. 이러다가 우리가 전부 위험해지겠구나. 헤로드 안티파스는 약삭 빠른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은 무자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그녀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오르기를 원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낙타에 털을 덮고 광야에서 설교하는 요한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요한은 성직자들의 비난을 듣고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체포되었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퍼뜨린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도전이나 고난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렉과 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설교와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 조용해! 지금부터 소리를 지르는 놈은 채찍을 맞을 것이다.

0: 문에서 물러서!
1: 용환, 자네 얼굴을 보니 정말 반갑군. 잘 지내는가? 뭐 필요한 것은 없나? 자네를 위해서라면 산이라도 옮겨오겠네.
2: 아니야, 아니야. 난 괜찮네.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었고 헤롯 안티파스와도 종종 만났었네. 그의 아내와도 한번 얘기를 나누었지. 헤롯은 나의 가르침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더구만.
3: 요한도 참, 지금 그의 영혼을 걱정하는 건가요? 그자는 당신을 감옥에 가둔 자가 아닙니까? 지금 예수란 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쪽으로 많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당신의 업적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한 당신만큼은 능력이 안 돼서 말이에요.
2: 걱정하지 말게. 나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그분은 점점 커질 것이네. 그게 세상의 이치야.
1: 우리가 한 번은 그 예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고 물어봤다네. 그랬더니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돌아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장님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한센병 환자가 치유되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퍼질 것이다.
2: 자넨 내 말이 기억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천국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무한히 성령을 주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신다. 누구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지만 거부하는 자는 세상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네. 눈을 뜨고 자네 앞에 놓인 것을 보게.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3: 요한,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보이고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길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2: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했네. 형제여, 나에겐 그 목소리가 이미 들렸네.
1: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앞날을 걱정하며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좀 누그러져서 요한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한의 임무는 끝났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을 모두 완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감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 마음은 그 이상을 상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충실한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저의 눈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요한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2: 하나님, 저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저의 수고를 잘 받아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요구하신 바를 모두 완수했음을 깨닫는 기쁨을 주십시오. 저는 자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엘론과 야렛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를 설교하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예언자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절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제 뜻만 주장한 것입니까? 혹시 당신보다 제 주장을 앞세운 것입니까?

0: 고통에 빠진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1: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활력이 넘치던 사람이었던 요한이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요한은 점점 쇠약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2: 딸아, 헤롯 안티파스는 네가 손님들 앞에서 춤추기를 원하고 있단다. 이런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왕의 명령이니 어쩌겠니? 만약 네가 거절을 한다면 헤롯은 당황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은 그의 생일이니까 헤롯은 너의 기술에 감탄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거야. 제발 그 면사포를 두르고 춤을 춰다오. 나를 위해서 말이야. 내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3: 어머니, 이 춤은 결혼할 남자를 위해서만 추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을 위한 선물이라면서요.
2: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란다. 제발 내가 시킨 대로 춤을 춰다오.
3: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4: 조용히 하라. 이리 오거라. 이 귀여운 것. 넌 나를 매우 즐겁게 해주었다. 그 보답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도록 하마. 이 왕국에 반이라도 네게 줄 수 있어.
3: 대답을 드리기 전에 어머니하고 상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폐하의 너그러우심에 감사드립니다.
5: 왕국의 반이라니. 왕국의 반이라고
3: 했나. 어머니, 뭘 달라고 할까요?
2: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폐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 전에 오늘 밤 당장 달라고 해.
3: 어머니, 진심이신가요? 정말 그걸 달라고 할까요?
2: 그래, 내 딸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다오. 자, 내 옷을 걸치거라.
3: 오늘 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제게 넘겨주세요. 쟁반에 담아서요.
5: 왕국은 안 해도 되겠구만.
4: 조용! 요한의 머리라니. 그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냐?
3: 네, 폐하.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지. 오늘 밤 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0: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힘, 열정, 생명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지옥의 늪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이 어두운 감옥에서 더 이상은 지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과 바람, 그리고 비를 맞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제게 고통일 뿐입니다. 제발, 제발 이 구석에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제발.
1: 제발. 요한. 요한. 헤롯 안티파스가 명령을 내렸네. 오늘 밤 자네의 머리를 가져오라는군.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0: 자네의 영혼을 거둬가기를 바라네. 안 좋은 소식을 전해서 미안하네.
1: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제 기도에 답이 온 것입니다. 함께 가시죠. 당신은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2: 자네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3: 유감이구만.
2: 자네 같은 사람을 알게 돼서 큰 축복이다.
0: 자, 이쪽일세.
1: 하나님, 저의 마음이 슬프고 영혼이 비통할 때 저는 무지했고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의 오른손을 잡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열 번째 이야기 낙타의 털을 입은 남자 세례 요한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하는 기분 좋은 오후, 은혜와 감동의 찬양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1: 3, 4.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이 자기계발서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힘과 용기를 전해주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긍정적으로 일을 풀어가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계발서와 성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자기계발서는 나는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믿자 라고 말하는 반면에 성경은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커밍, 김영보입니다. 꼬일대로 꼬여버린 남북관계와 결코 녹록치 않은 한반도 주변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야를 맞추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야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정을 나누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가정공동체는 교회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통일 이즈커밍,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가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후 통일과 생명 대표로 섬기시는 이명심 박사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은 대한민국의 오랜 숙원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를 연구하시고 이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시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신 박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명신입니다. 아,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은퇴할 때까지 한 40년 가까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은퇴를 한 5년 정도 앞두고 기도 중에 이제 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기존에 해왔던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 과정 중에서 제 마음을 끌어당긴 것이 이제 이산가족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교육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1: 네네.
0: 월드비전과 국립통일교육원 등에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저희의 정체성은 이제 사회복지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통일과 관련된 거대한 담론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 그거가 바로 저는 이산가족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연장선이라도 할수 있죠. 왜냐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분야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였고, 제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고, 제 주변에도 이산가족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양한

0: 이산가족들을 만나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또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죠.
1: 네, 사례는 많은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이제 사회복지 학계나 NGO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은, 또 일하는 분들은 다 알만한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배경도 화려합니다. 서울대 출신의 치과 의사이고, 또 목사이고, 사회복지학 교수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NGO의 회장을 역임한 분이세요. 외형적으로는 이제 성공한 분이죠. 근데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은 전형적인 이산가족의 비극을 안고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단란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 중학교 때 유교를 만났고, 나이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소년 보충병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전쟁터로 끌려다니다가 친구 몇 명과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병에서 탈출을 해서 쪽배를 타고 남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로 인해서 아버지는 북한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여동생은 강제 결혼을 당했고, 남동생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가족들은 강제 이주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는데, 소식이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의 해체를 당한 고통을 안고, 거기 플러스 남한에서의 그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삶이 시작된 거죠.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독립문 근처에서 굴 속에서 살았고, 한겨레도 바닥에는 이제 거적대기를 깔고 냉바닥에서 잤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 거적대기를 걸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에는 이제 미군들의 도움으로 숙식이 해결되고 영어도 배웠는데, 또 이제 정전이 되면서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이제 그 이후의 삶도 파란만장한 거죠.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가, 탈영병 신세기 때문에 이산가족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신청도 할수 없었고, 그리고 NGO 회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에 이제 북한 사업이 있었으니까 고향 근처에까지 갔었대요. 한 20분 거리. 근데 자기가 탈영병만 아니었으면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향을 다녀와도 되는데, 탈영병 신세였기 때문에 이 NGO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파트너들한테 말도 못하고 눈물을 혼자 흘리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이제 연세가 9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어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분이 이런 사실을 측근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작년에 이렇게 공개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면, 아휴, 이제 나는 천국에 갈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바로 눈앞이다. 근데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개인의 기록이자 한국의 비극적인 이산가족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참, 이분의 인생을 보면은 결국 이분은 결혼도 안 하시고 넉마주의 소년들을 돌보셨어요. 평생 결혼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몰랐죠. 왜 저렇게 잘 나가셨던 분이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힘들게 살아가실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개인적인 서사가 있으셨더라고요.
0: 아,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지난 1983년에
1: 네.
0: 이산가족에 관한 역사적인 방송이 있었습니다.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통해서 남한에 흩어져 있던 이산가족들 만189 가족이 재회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남과 북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고령으로 돌아가셨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겠죠.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우리나라의 그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크게 보면 일제의 그 강점기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고, 또6.25때 북한에 남겨진 국군 포로를 비롯해서 남에서 북으로, 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 또 최근에 90년대 중반부터 탈북으로 인한 이산가족, 크게 저는 이렇게 이제 세그 시기에 이산가족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알수 없죠. 정확한 통계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이산가족 중심으로 보자면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한 13만 4천여 명이 등록을 했고, 이중 생존자가 한 3만 7천여 명, 사망자는 이제 9만여 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은 한 2만 명, 생존자가 한 2만 명 정도로 살아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가족들의 소식을 모른 채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저는 이

0: 사실이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가한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일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당하기 벅찬 고통이었을까요? 그 누가 알겠어요? 본인밖에 모르는 거죠. 저는
1: 맞습니다.
0: 이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잔인한 폭력은 멈춰져야 됩니다.
1: 네. 이산가족 문제는 남과 북이 정부 차원에서 풀어갈 정치적 사안이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0: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경제와 안보도 결국은 국민의 안녕으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 각자가 풀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인데, 왜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는지,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이 사회가 관심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산가족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 사람이 아프면 세상이 아프다. 그 아픔을 방치하는 무심함, 무관심, 지금 이 사회에는 특히 정치인들은 이 무관심 속에 그분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1: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1: 사실 전 세계적으로
0: 네.
1: 분단이 한반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다른 나라의 이산가족 문제도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분단 국가를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은, 이 한반도가 가장 심각한 사례이고요. 조금 유사한 것이 중국과 대만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전 세계에 키프로스라든가 몰도바라든가 조지아, 수단, 이런 나라들도 이산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분단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 국가였지만 통일된 나라가 대표적으로 독일, 또 베트남, 예멘 이런 나라들이 있죠. 물론 예멘은 또 내전 이런 상태도 있지만요. 분단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상황이 안 좋은 곳이 바로 이 한반도,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산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중국과 대만 사례, 또 서독과 동독 사례를 연구해서 참고하는데요. 근데 우리랑 너무 상황이 달랐던 거가 중국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중국의 등소평이 이산가족들의 대만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만에서도 총통도 1980년대 말부터 이산가족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경우는 1980년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주까지 가능하잖아요. 중국 양안의 경우에는 이산가족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랑 굉장히 다른데, 정치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그 총통이 바뀌건 그 정치인들이 최고 정치자들이 바뀌어도 그 이산가족 문제만은 일관되게 허용하는 쪽으로 오픈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최악의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에서도 교류를 지속해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없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아, 2주까지도 가능하군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양안 사이에서는, 중국의 양안 사이에서는 이산가족이라는 용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소식조차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단 상태,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 동독과 서독도 오가면서 연락을 주고받았잖아요.
0: 동독과 서독도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이산가족의 문제만은 인도적인 사안으로 취급을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 통일이 되기 전에도 이미 이 사람들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고, 네, 서로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제안이 있었지만은 왔다 갔다 교류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이런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거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통일되기 전에도 독일에도 이산가족 문제는 그렇게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왕래는커녕 서로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완전한 분단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
0: 네.
1: 정치 이전에 인간의 좀 본질

0: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빨리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1: 네, 그렇죠.
0: 분단이 당연시되고 또 통일이 꼭 되어야 하는지 통일의 필요성에
1: 그렇죠.
0: 의문을 제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80년간 남북 통일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했던 이산가족 1세대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난 지금, 참 놀랍게도 북한의 가족을 두고 남한에 내려온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또한 이산가족으로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산가족 문제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죠.
1: 아, 물론이죠. 이산가족 문제는 굳이 세계 인권 선언을 들추지 않더라도 인도적 사안입니다. 인도적 사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사안은 여기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과 국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라는 인권적인 의미를 또한 지고 있는 것이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논리를 비롯해서 어떤 논리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사안이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산가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힘이
0: 그렇죠.
1: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다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거 이산가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극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산 당사자의 경우에 원가족과 이별을 하는 것도 커다란 고통이었을 거고 또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더라도 또 새로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산의 아픔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0: 남한에 내려와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 그분들 대부분이 다 이산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산가족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끌어안지 않고서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이산가족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통일, 박사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고 계신지 참 궁금하고, 특별히 이 방송을 접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이 이산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통일의 연결고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는 이념을 바탕으로 분단이 되었고, 또 한민족은 전쟁으로 가족이 흩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시대의 아픔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남북 이산가족은 인도주의와 인권에 반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화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지금 그렇게 치환을 해서 완전히 그 관계를 단절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욱더 요원해졌는데요.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산가족이 안고 있는 이 태산 같은 고통으로부터 노연하는 과정이 바로 평화로의 전진이며 통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저는 통일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으로는 저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나부터, 북한, 너희들이 변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부터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우리부터 시작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이면 정치인들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 또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도적이고 인권 문제인 이산가족의 그런 문제의 만남과 방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의 안위와 만남을 위한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게 평화 통일의 발걸음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과 통일의 전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이산가족들의 아픔, 고통이 이분들을 통해서 통일의 실마리를 또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통일과 생명을 섬기시는 이명신 박사님과

0: 함께 대화 나눠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3: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 땅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과 살아가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통로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양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화가 렘브란트는 사람의 얼굴에서 인간의 영혼을 그린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인물 초상화만 잘 그려도 부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는 모델비를 절약하며 그림 연습을 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얼굴을 자화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렘브란트의 삶을 그의 자화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꾸준히 살펴보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통일 이즈 커밍 접속하시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위치한 대현 침례교회에서 오는 8월 30일 주일에 김용희 선교사 초청 말씀 집회를 가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예정이오니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6888-78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

1834-97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2: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짝짝 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부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일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앞을 보는 일로,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자기를 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하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케이시 트로콜리의 I Love You 영어 찬송 첫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부릅니다. 준 총 입은 종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빛을 향하여. 어둠 속에서 수영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바다나 수영장에서 헤엄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엄청 무서운 경험일 수 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에 부딪힐 것 같아 불안하다. 육지나 수영장 끄트머리처럼 길잡이가 될 만한 표시를 선명하게 볼 수 없기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어떤 날은 사는 것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고 나온 뜻밖의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실망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 앞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에 덜컥 겁이 난다. 볼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팔 한 팔 뻗으면서 빛을 향해 헤엄쳐 가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수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옹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이신형님의 기타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송 연이 함께합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희생을 계획하셨죠.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예비했고, 못을 조조할 철광석을 기꺼이 지구 심장부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가롯 유다를 여인의 태중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판도를 움직여 빌라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휴의 내 주님 입은 그 옷은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3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어요.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정말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열심히 삼촌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 날 신혼밤을 보내는데 이 침실에 라헬을 들여보내지 않고 그의 삼촌 라반은 그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수고했던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약속과 다르게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거죠. 그리고는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겁니다. 라반은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러니 언니인 레아를 데리고 가야 된다. 앞으로 7일을 더 채우고 앞으로 7년을 더 채워서 내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한다면 둘째 딸 라헬도 주마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이건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거지를 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또 노동을 하고 이 집을 섬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갑이었고 자신은 을이었기 때문이죠.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집이 싫다고 떠나갈 수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그는 마치 머슴처럼 노동을 하고 그 집을 섬겼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앓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복주셨습니다. 아,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왜 그에게 복을 줬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이야기는 끝을 봐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에게도 복을 주셨을까? 근데 그 복은 라반을 위해서 주신 복이 아니죠. 야곱을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심에 그 복이 이 라반의 집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라반 역시도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그의 노동을 통해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이 집이 이렇게 흥하게 되고 부자가 된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고 당부합니다. 이제 14년이 지나고 아, 야곱이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서 라반이 오늘 이와 같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닭살이 돋았을까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라는 사람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우리 집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제서야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참 지나온 세월 동안 나의 품삯을 7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일하고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을 바꿔가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아직도 가난했어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삼촌의 집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나는 언제 일어설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품삯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한 일과 또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품삯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제부터 삼촌이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촌의 양과 염소 떼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가 돌보았던 그 양떼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염소들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을 가려내어 저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것으로 구별한 것 중에 점이 없는 것이나 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하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이 빠른 라반이 오늘 이 야곱의 제안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이게 득이 될것 같아요? 실이 될것 같아요? 계산이 잘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양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양의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잖아요. 흰색이잖아요. 그죠? 양은 거의 대부분이 흰색입니다. 만약에 100마리의 양무리가 있으면 그 중에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없든지 아니면 있다고 할지라도 돌연변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입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 내 것으로 취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염소는 보통 색깔이 어떤 색을 띠고 있습니까? 보통 갈색이거나 아니면은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롱진 것이나 얼룩진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염소로서는 변종인 거죠. 그러니까 극히 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제가 가져가는 거 많이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구별되어 저에게 제 것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라반은 또다시 야곱에게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0장 35절로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적어도 얼룩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려면 어미나 아니면 수컷 중에 얼룩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얼룩이 있는 것이거나 혹은 검은 것들은 전부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 양과 염소 떼를 전부 어디로 옮겼어요? 사흘길을 멀리 떨어뜨려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길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양떼와 염소 떼들이 서로 만날 수 없도록 완전히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점 있고 아롱진 것들 또 검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전부 사흘길 멀리 다 떨어뜨려 놨으니 이제 야곱은 수고만 하고 완전히 공치게 생긴 거죠.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삼촌에게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당하게 일한 것만큼의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는 불의한 자에게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얻고자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본래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형도 속였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형을 다 속였어요. 오늘 지금 라반에게 자신도 상처를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지금 똑같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그가 삼촌에게 제안한 이 내용을 보면 그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만 야곱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14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꿔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잘 바뀌던가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칼 세미나라고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계 아주 참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이 세미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하고 함께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평생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하고 물었어요. 오카논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해도요 사람이 안 바뀐대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바뀌지도 않는데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해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이 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욕심 많았던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도 잘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물먹였던 그 라반에게 복수할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똑같은 거짓말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응수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왜? 그는 노동의 가치를 14년 동안 배웠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아, 거짓말로 이루는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정직하게, 비록 억울하기는 하지만, 비록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14년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뭐 광야로 황무지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렀잖아요. 근데 그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들염소 바위에 있는 한 동굴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곳에 도착을 했다가 갑자기 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사울은 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갑옷 다 벗었겠죠. 칼 들고 이를 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칼도 다 내려놨을 겁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그냥 칼 한번 휘두르면은 이제 모든 고생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빨리 왕위에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생은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한 날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슬며시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부하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부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비록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저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처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의롭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에게 선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깥에 나갔을 때 다윗이 멀찍에서 그의 옷자락 그벤 것을 붙들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한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돌처럼 굳어있던 사울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네. 그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이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사람이 오히려 다윗을 그 순간만큼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악을 선으로 갖고자 했었던 불의한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게 그리고 진실되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다윗 앞에서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세상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도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아십니까?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는 거죠. 31장 12절에 보면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헛된 말이 없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거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불의를 계속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지나온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악이 성행했을 때에 악이 마치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고 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악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진리가 그 악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한편 그 악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반드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말이 안 되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계약은 체결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방법, 그 마지막 최후 보루가 뭐였느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하얀 속살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나무는요, 이 껍질 자체가 가장 잘

벗겨지는 나무들입니다. 이 껍질이 잘 벗겨지는데 이 원래 껍질의 색깔은 굉장히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붉은색, 아주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갖다가 전체를 다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의 일부를 쭉쭉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뭇가지의 색깔이 원래 있었던 검은 색깔과 흰 색깔이 서로 섞이겠죠. 얼룩진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뭇가지들을 어디에다가 세워놓느냐면 교배를 할 때 이미 아롱지고 검은 것들, 점 있는 것들은 다 라반의 집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돌보고 있는 양떼나 염소떼들은 전부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교배를 시키면서 무엇을 보게 했느냐. 그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게 한 거예요. 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시각적으로 얼룩진 것들을 보면 교배를 해서 나오는 새끼들이 얼룩진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여러분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한들 라반의 마음이 하나도 움직일 일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그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돕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이 좀 실하고 좀 좋은 것들은 교배를 할 때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고서 교배를 했어요. 그리고 좀 부실한 것들은 나뭇가지 없이 교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하고 좋은 것들은 전부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만 나오고 부실한 것들은 전부 흰색이거나 아니면 염소는 검은색이거나 갈색이거나 다 이런 것들만 나온 거예요. 자,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승리했어요? 야곱이 승리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다? 야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아멘.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악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어떻게 역사하느냐? 얼룩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교배를 할 때 이 암놈 위에 타고 있는 순놈들은 사실은 전부 흰색이거나 아니면은 염소는 검은색이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그 순양들을 전부 아롱진 것이 되게 만드시고 점 있는 것이 되게 만드시고 검은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새끼들을 보면은 너에게 속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튼실한 것들이 다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유전자 조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건 신양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 염색체를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새끼가 전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0: 뭐 그렇게 한가해서 기도만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건 그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한가해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가 달뜰 때가 됐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내준다고 때를 쓰니까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렸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면요, 걸을 수도 없고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그냥 거의 뭐 쓰러진 채로 그냥 그 옷가지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천사가 결국은 그를 축복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로 너를 부를 것이다 하고 그를 축복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도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말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고요? 아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 비관스럽고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비관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죠. 왜? 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비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의가 그리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비관론적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관론적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참으로 비관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저녁에 창문만 열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풀벌레들의 연주인데요. 분명 입으로 내는 소리지만 합쳐지니 웅장한 연주 소리로 들려요. 아, 너무 좋다. 이렇게 귀가 쉬고 있는데 바리톤을 맡은 개구리 몇 마리가 솔로로 잠깐 출연하네요.
2: 개굴, 개굴.
1: 아니네요. 네, 이 소리는 아닙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이 주는 쉼. 곧 하나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 찬양으로 문 열겠습니다. 가시죠.

예람 워십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확실히 달라요.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아들은 자기 관심 분야만 집중, 그 외의 것들은 관심 무. 우리 딸은 다방면 관심과 궁금증 폭발, 그래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어느 날 질문이었어요.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너무 사랑해주니까.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여보, 그 아기가 지금은 너무 컸죠? 예,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요? 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거웠던 마음. 그때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풍요로움 속에 살다가 이래저래 내리치는 풍파와 파도 속에 서운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셨나? 저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죠? 라는 의심도 하게 돼요.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이런 나약한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집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소용돌이치는 인생길에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걸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피아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프를 좋아합니다. 맞는지 들어보세요. 난감한 일이 생겼을 때 점프. 괜찮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점프. 좋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점프. 최고죠? 우리가 얼마나 점프를 좋아하면 아이들은 점핑파크를 자주 가고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노래방에서 간주 점프 버튼을 그렇게 열심히 누릅니다. 인생길, 점프 버튼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아, 안 된다네요. 안 돼요. 고스란히 겪으면서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빠가 처음이야. 아이를 키울 때도 아무리 육아책을 보고 박사님이라고 해도 처음이고 낯선 길을 점프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갑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착각하며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넘어지면 큰일 나.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린 결코 끊어질 수 없으니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것. 내가 힘이 없을 땐 그분이 꼭 잡아주셔서 마치 점프를 한 듯이 세월들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 보시게요.

김대환 조수진의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송경민의 믿음으로 살겠네. 기독 여성 합창단의 자비하신 예수여 들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저번 주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9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 잠깐 같이 살기도 했고 언제나 우리 자례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의 말을 끊임없이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맴돌기도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장지로 가는 길에 무지개를 봤어요. 안장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 또다시 무지개를 봤습니다. 오가면서 두 번이나 본 거예요. 두 번째 무지개는 더 또렷하고 오래 볼 수 있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약속을 의미하는데 오가는 두 번의 무지개는 두 가지 약속을 의미하는 듯 싶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의 약속.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마음에 두 가지 약속을 심고 그 약속을 위해 살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연인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또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손잡고 가는 모습. 노년의 저의 모습이겠죠? 아멘.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는 건 의지를 하거나 의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디에 계시든 어떤 마음이시든 쉼을 얻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읽다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식사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전기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옆 사람의 찬양 소리가 가끔씩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시계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톡이 너무 많이 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좋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0: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개학을 하고 나니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집사님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며 차를 마시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수고하셨다고 치킨을 몇 마리 쌌습니다. 저 잘했죠? 치킨을 함께 먹으면서 자신들은 어떤 부모인지 궁금하다며 이야기를 하던 중 한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자녀들에게 너무 강압적이어서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강압적인 부모, 강압적인 부모를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많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잔소리는 사랑의 크기라고도 제가 위로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잔소리는 강압적인 부모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부모 유형에 어떤 부모 유형이 제일 맞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한국의 부모는 요즘 부모님은 역시 자상하지만 교육열이 하늘을 찌르는 자기도 모르게 강압적인 부모, 잔소리와 참견이 많다고 하는 부모가 가장 많은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강압적이라는 것, 잔소리라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 많은 이런 부모들이 내 자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불안이에요. 나의 불안, 부모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저것을 조금 못해도 남의 집 자녀들과 비교하며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불안은, 나의 불안은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잔소리가 많은 분들에게 백해 무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좋은 소리를 듣고 아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처음에는 권위를 가진 엄마나 아빠의 잔소리니까 들으려고 노력하고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이죠. 아, 또 저런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에 아이들은 100% 잔소리 다음에 오는 행동은 반항이라는 거 아세요? 반항. 그런데요. 그 반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순응, 또 소극적인 반항, 적극적인 반항이죠. 순응은 그야말로 자기 주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심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잔소리에 나는 그냥 나를 포기하고 바보가 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섭죠? 순응. 쟤는 너무 착해요. 말 잘 들어요.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항은 적극적인 반항이에요. 같이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가출까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나중에 용돈이 작아진다거나 뭔가 집에서 본인의 손해가 크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이 소극적인 반항인데요.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속상해하시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결국은 무능력해지고 공상이 많아지고 붕 뜨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라고 대답만 하고 하지 않는 거죠.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공부나 해야 할 일도 결국에는 소극적인 반항에 의해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겠죠. 이렇게 잔소리, 강압적인 부모 유형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너무나 잘 키우고 싶었지만 과한 잔소리와 참견으로 인해서 아이의 주도성이나 아이의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다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저는 두렵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건 정말 본인을 믿고 옆에 있어주는 안정감을 주는 부모이지 계속해서 잔소리하며 힘들게 하는 불안감을 주는 부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없을 때 편안해하는 것, 이거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아이에게나 본인에게나 내가 해야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 리스트가 아닌 할 수 있는 리스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정해서 현실성 있는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리스트에서 정말 잘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나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칭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참견을 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마음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불안임을 깨닫고 그 불안 요소에 대해서 아이에게 투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 문제, 부모의 문제인 거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밖에서 또는 가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내 스트레스를 어딘가에는 풀고 싶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또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이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한 정말 좋아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당함이라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서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기, 당당하게 표현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에요. 상담 교육을 하면서 이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당당함, 따로 또 같이. 이 말 여러분 참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30대 초반 여자분, 이분은 요즘 많은 젊은들이 그러듯이 혼자 있는 걸 참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MZ세대인가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단 며칠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까 바로 그날로 그날 저녁에 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야 되고 단 하루도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곤 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저는 부부간이나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부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가족과 또 아내나 남편을 꽉 구속해서 움직이지 마라,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죠. 또 어떤 부부나 가족은 너무 응집하지 못하고 완전히 각각 일탈해버려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이런 슬픈 모습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따로도 있을 수 있고 같이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고 연주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사실은 저는 트로트는 싫어하긴 하지만 기타로 자주 연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음악을 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악기만 따로 꺼내요. 자주 듣습니다. 때로는 올겐 소리만 따로 듣고요. 어떤 때는 바이올린 소리, 어떤 때는 베이스, 기타 소리 등 이렇게 어찌 보면 오케스트라로 다 함께 웅장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악기 하나하나 소리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정말 항상 감동을 느낍니다. 바로 따로 또 같이죠. 제가 찬양단을 함께 이끌고 찬양을 할 때도 언제나 같이 합주를 하면서 한 악기 한 악기 소리를 집중해서 따로 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따로 또 같이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내 마음속 작은 집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어, 그런 분이 계신가요? 또 아니면 반대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나는 항상 누구랑 같이 함께 있고 싶어, 만약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항상 혼자 있고 싶어하는 분은 용기를 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일 교회 앞에서 만나서 함께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까요? 이런 것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예배드린 후에 우리 함께 차 한잔 마셔요. 이런 것도요. 또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 의존적인 분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조용히 혼자서 하늘도 보고 또한 지나간 일기장도 보고 전에 읽었던 책도 한번 열어보면서 그러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이 왔어요. 정말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가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날들을 지나왔어요.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마음 아픈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있는 오늘의 내가 참 대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아쉬움과 아픔은 살며시 저와 함께 내려놓고요. 다가오는 9월에는 조금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덮으면서 새로운 9월을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진 보석 진행 윤아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침묵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들마다 취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은 아마 다양하게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0: 이야기에 가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행은 그래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나 뭐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프랑스를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로 두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랑스 하면 어떤 관광지가 떠오르십니까? 에펠탑. 예. 트로카데로인가요? 거기 공원에 가면 이 에펠탑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펠탑이 이 처음에 이 만들어지려고 할때이 시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경관을 이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굉장한 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1889년도에 이 완공이 되었을 때 에펠탑의 이름은 300m 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탑을 저렇게 크게 도시 경관을 망치면서까지 저렇게 지었냐고 이래서 공장 굴뚝, 뭐 깡통 기둥, 탑의 뾰다귀, 하여튼 이런 이름을 지어서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에펠탑은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굉장히 명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이 파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면 그 형태는 절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평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매료시키는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방식이나 판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그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1: 멋있게 보입니다.
0: 죄송해요.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시작. 여성분들한테는 예쁩니다 해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똑같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아요. 긴 거는요, 잘안 봐요. 그런데 이 짧은 영상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까지 몇 시간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쇼츠를 해가지고 1분도 채안 됩니다. 3분, 5분 하면 잘안 봐요. 그냥 몇초돼 있으면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극 속에서 완전히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문명과 기술이 너무 발전되는데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게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이 과학을 못 따라갑니다. 가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합성되고 조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어지러워요. 막 혼란스럽습니다. 막 그냥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가운데 온갖 가라지를 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사회 가운데 쌓이면 사회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쌓이고 쌓여서 황폐해지고 그 거짓 때문에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하는 가운데 여러분 점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으로 흘러가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시켜서 이 세상과 이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접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요, 조심있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 얼마나 건강하고 깨끗한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밭이 점점 길가에 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처럼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 안에 돌 같은 것들이 가득하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메시지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자라날 수 있는 공간과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지킨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틀이 모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의 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루트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자기를 무시하느냐 무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던진 농담이라도 그 말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면 상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이야기에 막 죽자고 덤비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그 생각의 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요, 상처로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모든 관점들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사가 부정적이고 늘 언제나 극단적이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기도 전에 가장 안 좋은 것을 미리 생각하고 벌써 거기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언제나 그 두려움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대학에 나와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안에 그 있는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의 틀 때문에 관계는 물론이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 다시 말하면 무당들을 그 땅에 다 쫓아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랬던 사울이 7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자를 빨리 찾으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던 신접한 자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생각의 틀을 결단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생각의 흐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의 흐름들을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고, 내 안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내 안에 믿음보다 의심, 그리고 내 안에 불안함이나 염려가 자꾸 내 생각 가운데 있으면요, 그 절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알고 선지자 알겠는데 우림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리만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구약 시대에 이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이 세 가지로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완전히 다 막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뭐 여성분들은 나중에 물에 빠지면 죽지 않는다잖아요. 엉덩이만 뜬다잖아요. 물고기가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 대청대 신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은이라는 하나 수양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예수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갔을 때 거기는 점심을 먹고 나면 한 시간의 침묵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밥 먹고 나면 할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밥은 맛있는지 막 그런데 막 대답을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야,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답답한 건 많았습니다. 우리 막 단기 팀들도 아마 답답한 게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설교할 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막 할 수 있는데 내가 설교하는 걸 또 통역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가 높 땅에 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 85명의 제사장들 완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제사장을 죽여서 순교의 피가 가득했던 그런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그가 기도할 때 어떤 회개의 기도나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용돈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뭔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주지 않아요? 아버지 구두 한번 닦아 그러면 내가 뭐 만 원 줄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요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나이가 올라가면서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거의 막 사채업자가 돼요. 무조건 뜯어냅니다.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해요. 이자도 안 줍니다. 아예 원금도 안 갚죠. 안 줘요. 안 줘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정말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언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가까이 계실 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찾으란 말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런 시간에 단호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어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라면 왜 말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냥 사울은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당으로 찾아가 버립니다.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은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또 왕의 체면이 있다 보니까 그냥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변장까지 하고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가련 유다의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마귀가 준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그냥 놔둬버립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살아가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솔직하게 잘 안 됩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잠깐 한순간에 흐트러진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그 일이 계속 생각되지면서 내 마음에 자꾸 번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0: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아닌데 어쨌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 선입견과 상처로 섞여서 이 편입견까지 섞여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결정이 어떻게 옳은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는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비극은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의 틀과 두려움에 그 마음의 틈을 내어주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사울이 기도했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울에게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이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좀 이것 좀 해결하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매달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했을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는요,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의 삶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회개 대신에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거짓과 염려, 불안의 생각을 끊임없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더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찾으십시오. 더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 송도 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을 매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쳐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해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방학을 보내며 새 학기에 대한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내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잘하니까요.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때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며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혜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방학을 보내며 어떤 다짐을 했었나요?
1: 이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2: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거야.
1: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0: 이런 다짐을 해보았나요? 물론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거룩하게 살래요 하고 다짐하며 2학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나쁜 것, 죄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며?
1: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아, 이런 말 하는 건 유행이야.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지.
0: 이렇게 말하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1: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거니까 달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때리거나 욕할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바른 말, 듣기 좋은 말, 예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들이 자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가 하고 유행처럼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면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래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거룩하게 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거룩 거룩 거룩,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안녕. 난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을 만났던 성경의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노아예요. 내가 왜 또 나왔냐고요? 지난 토요일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꼭 가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또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지난 토요일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미친 거지. 아, 미친 게 분명해.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듣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쟁이라고 놀리거나 교회 다닌다며 착한 척 하기는 이렇게 비웃거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너처럼 교회 다녀볼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만났었나요?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한다니까. 아니,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정말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몹시 불쾌하게 여기며 싸울 건가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멈출 건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명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견디셨는지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은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쓰고 무지개로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상냥한 말, 바른 말,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분.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노 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스 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순종 대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 대장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놀릴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께 충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 대충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서 그 문제를 찾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과 환경 이면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0: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아이고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지막에 붙드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보지 마시고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시작.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와, 신앙생활 정말로 잘한 것 같다. 아마 기쁨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사방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직감적으로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순간순간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0: 모세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 다른 말로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생각에는 전쟁이 일어났으면 모세도 칼을 들고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모세가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체가 아말렉 족속이죠. 근데 그 아말렉 배후에 누가 있는가?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꼬인다든지, 혹은 마음이

0: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사람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팡팡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적이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것 방해하는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0: 아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현상 이면에 있는 악한 마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악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정치적인 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죠.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 땅 가운데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연등으로 온 도시를 밝히는 것을 문화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죠. 특별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반드시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누구를 공격하는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마귀의 전술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여서 뒤처진 사람들, 즉 누구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뒤처진 사람입니까? 누가 피곤한 사람입니까? 누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뒤처지고 연약한 사람이죠. 무언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말해버리죠. 자기 열심으로 행동은 하긴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체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붙잡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싸움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됩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은 다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0: 모세가 기도했던 이유는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란 사실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깨달아

0: 내물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결판을 내죠. 성님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시작!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셨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열정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죠. 과연 그런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11절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의 뜻이 바로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항복할 때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항복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혈기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가 바로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화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누가 깨뜨립니까? 어떤 외부의 적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나 자신이 가정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누가 교회를 어지럽히는가? 외부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0: 무슨 말인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분열과 다툼과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절 말씀에 주님,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절대로 주님 배신하고 싶지 않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0: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베드로 안에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렇다면 성님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0: 아멘! 말씀을 보시면 원하는 대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만유의 주되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이유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0: 모세가 손을 들면, 즉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다른 말로 기도를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이기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요? 방송 가족들과 선교 통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2: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와,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사영씨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서 모인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방송가족분들이 함께하고요.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전국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2: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0: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예약을 하고서 찾아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의 사장은 참다 못해 심리학자에게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 무단 예약 취소율은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을 할 때 혹시 변경될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이는데 이 말을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형식으로 바꾼 것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공연이나 콘서트를 홍보할 때 포스터에 관람료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정보를 왜 포스터에 빼놓는 것일까요? 사실은 고객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금액이 궁금한 사람들은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QR코드 검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찾아본 사람들은 실제 공연을 예매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단 한마디 말이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직접 하도록 개입시키면 실제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입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돕는데요. 매일의 묵상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온몸으로 적용하고 있는 믿음인지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믿음보다 행하는 믿음이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인데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심장을 뛰게 하고 온몸으로 퍼져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준비했습니다. 마치 가뭄에 타들어가는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가 듬뿍 내린다면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메마른 우리 영혼에 흡족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과 원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이대기의 편곡된 찬양. 마지막으로 합창곡입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들을게요.

철원이라는 중국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우는 조그마한 벌 한 마리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형편에 따라 잘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동을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렸고 부자가 되는 것도 벌어들이는 금액이 아니라 얼만큼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6세기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삶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사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몽테뉴의 말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12%는 건강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고 10%는 기타 범주에 속하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실체가 있는 걱정은 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염려에게는 여행이나 떠나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길을 걸으십시오. 평강의 주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 나라의 평강으로 저를 채우소서. 모든 때에 모든 길에서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대로 행동했고 자신의 소유를 포기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또 백세에 난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머릿속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내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기울이고 있는지,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며 축복의 축복을 받는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상현 안수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저는 포항중앙교회 3부 시온찬양대 지휘자로 또한 포항영극지역에서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현 집사입니다.
0: 네, 김상현 집사님은 포항극동방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휘자님께서 여성합창단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포항극동여성합창단은 작년이죠. 2025년 1월에 단원 모집 공고를 내었고요. 2월에 오디션을 거쳐 창단된 포항극동방송 소속 여성합창단입니다. 현재 45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찬양 연습 중에 있습니다.
0: 작년에 창단했는데 인원이 45명, 적지 않습니다.
1: 네, 포항 지역에서 아마 제일 많은 인원일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한 번씩 여성합창단 연습 현장에 가게 되면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요. 매주 월요일 저녁에 연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월요일 저녁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힘들진 않으세요?
1: 저희 단원분들 다수가 중직자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 연습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예.

0: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밝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항상 연습에 임하고 계십니다.
1: 앞에서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는 지휘자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그룹에서 합창 지휘를 경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포항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특징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특징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포항시 여성가족센터에서 다문화합창단인 다소리 세운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1: 다문화합창단? 네네. 오, 그러면은 외국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0: 그럼요. 한 8개국 정도 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창단되었는데 제가 창단 지휘자로 16년째 야. 이끌고 있고요.
1: 지휘자님께서 네. 이런 글로벌한 활동도 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0: 그리고 뭐 영덕에서도 제가 두 개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창단도 10년 넘게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1: 한 번 맡으면 꾸준하게 일하시네요.
0: 뭐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이 합창단들과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이 합창단은 모두 세상의 노래를 하는 합창단이죠.
1: 일반 가곡이나
0: 요즘은 이제 대중가요 합창이라고 대중가요. 해서 이제 좋은 가사로 된 대중가요 합창을 편곡해서 이렇게 네. 많이 부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반면에 우리 극동 여성 합창단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사역자들의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극동 방송 여성 합창단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좋은 찬양을 마음껏 지도할 수 있어서 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 네. 네, 합창의 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능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합창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요, 예. 음악사적으로 보면 성가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그 시작이 네. 교회군요.
0: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아시죠? 도레미 파솔라시도. 어원을 보시면요, 도는 도미누스 하나님을 뜻합니다. 레는 르네상스, 부활. 미는 미라클, 기적. 파는 파밀리에, 제자, 사도 이렇게 말하고요. 솔은 솔루션, 구원,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라는 전도, 선교, 라비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네. 시는 상투스, 거룩하시다. 어원을 찾아보면 성경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1도 하음이 도미솔인데 도미솔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마치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만약에 아빠의 뒷목을 잡고 아빠 사랑해요 하면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정말 대단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함께 찬양하는 합창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이네요.
0: 맞습니다. 오,
1: 수많은 찬양곡들을 지도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0: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네, 제가 며칠 전에 주일에 성가 대원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대권 작곡의 예수 귀하신 이름입니다. 오. 이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해서 몇 년토로 계속 불러요. 찬양대에서
1: 예수 귀하신 이름.
0: 이름, 예. 가사가 예수 귀하신 이름 이 세상 구하시려 하늘 보자 버리신 주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지휘하고 지도하면서 가슴으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곡은 이제 대강절에 부르거든요. 12월
1: 성탄절
0: 직전에 예, 예. 예. 그때 부르는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딱 생각이 나요. 아, 이 찬양 이제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1: 자, 그럼 저희 이 찬양을 한번 듣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중앙교회를 섬기시며 포항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섬기시는 김상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가면 과자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0: 과자가 중요하죠.
1: 그 당시는 또 귀했죠. 과자가. 지금은 흔하지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어요.
0: 오.
1: 예. 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카우트들은 주말에 야영을 합니다. 아. 1박 2일 다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서 제가 야영대회는 못 갑니다 라고 항상 안 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순수했지만 저한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집사님께서 가정의 일대 믿음이신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네요.
1: 어머니가 저보다 1년은 늦게 믿으셨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지금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죠.
0: 그렇죠. 네,
1: 어머니는 이제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니까요. 네.
0: 시작은 과자였지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어요. 정말 바람직하네요.
1: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들을 또 붙여주신 것 같아요.
1: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과자 때문에 교회를 갔고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선물을 한 두 개. 그 당시는 이제 수첩이나 이렇게 좋은 예쁜 선물이 잘 없잖아요. 요즘은 뭐 다이소 가면 다 있지만. 그리고 너무 이거를 오늘 예배를 가장 예쁘게 드린 친구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정말
0: 혼신의 힘을 다하는
1: 거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메시지

0: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제 가슴에 와닿았고요. 다 믿어지고. 근데 결국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1: 그렇군요.
0: 그 목사님이 되셔서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가서 목사님 우연하게 뵀어요.
1: 와.
0: 제가 그 고백을 했었는데 목사님께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을 때 제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그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랬냐고 그래, 상현아 너무 고맙다 그렇게 잘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1: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연말이 되면 이제 아 올해까지만 하자 아, 내년에는 조금만 쉬자 예,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번 주시죠.
0: 제가 이제 중앙교회 지휘를 작년부터 맡았는데 그 전에 이제 25년 동안 충진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잠시 봤는데. 선생님께서 기도하는데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제 이제 약간의 신앙 경험을 말씀드리고
1: 간증을 하셨군요.
0: 아이들 교육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니까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그러셨을까. 예, 그러니까 아이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 게임 시대에 아이들이 그걸 잠시라도 포기하고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네. 또 다른 축복으로 선생님들께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1: 시대가 다르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들의 그 진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고 믿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0: 네.
1: 김상현 지휘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나한테 음악적인 재능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셨으니까 음악을 하신 거잖아요.
0: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대 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 정말 1년 내내 여름 성경학교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1: 예. 흰 구름 뭉게뭉게.
0: 예. 네. 그 경품 추천 또 마지막 날에 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지만 늘 기대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그랬었는데
1: 네.
0: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찬송 경영대를 했습니다.
1: 오.
0: 야외에서. 그때 제가 1등을 했어요.
1: 비록 경품은 당첨되지 않았지만 찬양은 1등이었습니다.
0: 예.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노래를 좀 하는구나.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알았고요. 학교에 초등학교 음악 시간 그때는 풍금으로 이제 생겨서
1: 공작
0: 반주를 하셨는데 그때 음악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자율학습하자. 근데 이 반에서는 누가 제일 노래 잘하지? 그러면 친구들이 김상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제가 부끄럽지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했던 그런 좀 용기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1: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발견하셨는데
0: 네. 또 그렇지만 정식으로 공부를 하진 못했습니다.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냥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음악 활동만 이렇게 이제 네. 하다가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그 담임 목사님이 김 선생 그 기도금대라는 데가 있던데 거기를 한번 공부를 해봐라 해서 제가 거기 가서 교회 음악과 지휘 공부를 한 2년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편입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유니온 유니버시티 이제 한국명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연합신학대학교인데
1: 네.
0: 거기서 이제 또 그 교회 음악과 지휘를 또 2년간 더 해서 총 4년을 이제 지휘와 교회 음악을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 지휘자로 제가 성장을 하게 되었죠.
1: 네.
0: 그러면서 제가 34살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합창 지휘자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정식 학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학점은 행제로 작곡을 전공하는 해서 학위를 받게 됩니다.
1: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0: 그렇죠. 집사님. 제가 이게 학사학위 공부할 때도 평균 97점이 넘었습니다.
1: 네,
0: 4년간.
1: 일과시간은 일과시간대로 보내고 과외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제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죠.
1: 그러니까요. 네. 와.
0: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이 길이 제 길이 맞나요 하면서 왜냐하면 공부를 이제 대구로 가야 되니까 김밥 먹으면서 차에서 김밥 먹으면서 가고
1: 와.
0: 시간을 쪼개서 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애들도 뭐 키워야 되고 뭐 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1: 경제적인
0: 되고.
1: 부담 또 시간적인 그렇죠. 부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0: 그래서 제가 또 대학원까지 또 마쳤으니까 총 6년을 3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40살에 마쳤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다소리 세운 합창단을. 그게 창단이 되었다고 저보고 누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1: 다문화 합창단.
0: 예, 원서를 내라고.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고 바로 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봐도 와 대단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합창단은 포항시와 그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합창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창단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제가 또 경험과 에피소드가 있죠.
1: 네.

0: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셨고 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 가시면서 또 음악적인 재능을 꽃을 피워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참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난의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0: 네.
1: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나요?
0: 제 집이 이제 사남매입니다. 일남삼녀 제가 셋째고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되신 계기가 저 때문이 아니고 사실 아버지 때문이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딱 쓰러지시니까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치료 때문에 돌보셔야 되고 자녀 어린 내 자녀를 또 돌보셔야 되고 학교에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럼 혼자서 또 뭘 뭐 알아서 밥을 먹든지 뭘 해야 되고 중학교 때는 제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교무실 서무실에 자주 불려갔습니다. 아. 제가 음악 공부를 빨리 못한 것도 사실은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예. 예. 그렇지만 온 가족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1: 돌아보면 그렇게 감사 제목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0: 맞습니다.
1: 당시에는 정말 힘들잖아요.
0: 완전 힘들었죠.
1: 예.
0: 중학교 때 그 등록금 못 내서 교무실 선생님 다 계신데 불려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린 친구가. 지금으로서는 아동학대쯤 되지 않을까요? 그게.
1: 어머니가 항상 일하러 나가시니까
0: 그러니까요.
1: 어린 마음이 얼마나 또 외로우시고 네. 음대를 가고 싶은데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여건들.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이 아니라 또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셨네요.
0: 맞습니다.
1: 네. 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준 가족들이 정말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예.
1: 가족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0: 네. 일단 뭐 집사람도 그 음악을 전공을 했고요.
1: 하고 계시군요.
0: 좀 늦게 저처럼 늦게 좀 했지만 전공을 해서 그 영덕에 있는 제가 합창단 두 개를 한 데 있는데 거기 반주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음악 공부한다고 막 대구 쫓아다닐 때라든지 또 좋은 세미나가 있을 때 서울이나 제주도나 막 다닐 때 절대 반대하잖아요. 그 꼬맹이든 이제 연년생인데 둘이를 혼자서 말없이.
1: 아, 정말 쉽지 않은데요.
0: 예, 제가 40대 돼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40 중간쯤 돼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애들 둘이를 너무 케어를 안 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정말 집사람 보고 40 고맙다.
1: 40 중반이 되어서야
0: 깨달았죠.
1: 그래도 하긴 하셨네요.
0: 예. 그러니까 집사람 막 웃더라고요. 예. 이제 큰애가 아들인데 지금 이제 올해 막 28 타악기 전공 해서 지금 9월이면 독일에 유학을 떠납니다.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1: 축하드립니다. 예, 음악 집안이네요.
0: 예, 그리고 다른 바이올린 전공. 예, 지금 뭐 휴학 상태긴 하지만
1: 예.
0: 중앙교에서 이제 같이 시온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언제 한번 그 가족 음악 발표회를 하시죠?
0: 글쎄요, 그게 예. 아이들도 너무 바빠가지고 예, 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으나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주신 또 놀라운 선물인데요. 40 중반이 되어서야 사모님께 이제 고맙다라고 미안하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공식 선언을 하시는 게
0: 아...
1: 예, 그동안에 좀 노고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제가 바깥의 일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ING잖아요. 합창단 지휘자를
1: 여전히 바쁘시죠.
0: 네. 예. 그다음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제가 여러 단체에 또 장을 맡고 있습니다. 합창연합회, 성가협회, 교회 음악협회까지. 그러다 보니까 참 가정이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집사람이 화내지 않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스포트하고 그다음에 일단 자녀에 관련된 교육들을 제가 별로 신경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집사람이 다 키운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집사람께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 고맙다 예, 두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지휘자님의 그 진심을 알고 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또 큰 힘이 되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휘자님은 굉장히 바쁘세요.
0: 네.
1: 시간 활용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원칙이 있을까요?
0: 제가 수첩을 가져왔는데요. 그 스마트폰으로 해보니까
1: 요즘에는 폰으로 많이 하는데요?
0: 네, 힘들더라고요. 한눈에 안 보이고 과거 지나가는 거라든지 앞으로 봐야 될 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야 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수첩을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1: 작은
0: 스케줄, 음악
1: 빨간
0: 스케줄.
1: 수첩을 들고 계시네요.
0: 이게 다 음악 스케줄이거든요. 연습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1: 항상 노트에
0: 네.
1: 적고 그걸 그렇죠. 확인하면서
0: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0: 거기에다가 긍정적 마인드 붙여가지고
1: 항상 들 때마다 네. 미소가 떠나지 않는 분이고 항상 특유의 밝은 음성이 저는 들을 때마다 힘이 되더라고요.
0: 고향에서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상현이는 볼 때마다 10번을 봐도 10번을 다 인사한다고 칭찬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조금 좀 밝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1: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음성을 딱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계시니까 큰
0: 부끄럽습니다.
1: 예, 재능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하고 네. 또 지휘자로서 영성관리가 누구보다 참 필요하실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0: 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하나님을 정말 직진만 하는 신앙생활을 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했어요.
1: 성경 통독을 네.
0: 한 번도 못. 왜냐 신약은 자주 보잖아요. 예. 근데 구약을 가서 창세기, 레위기, 가서 막 스타일이 되고 이렇게 이제 많이 됐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의 또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거든요. 오. 집사람은 열몇 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물론 와. 이제 그렇게 한 계기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집사람이 성경 통독반을 개인적인 친분 있는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하고 해가지고
1: 교회 동료들하고
0: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통독반 운영을 했는데 제가 충진교회 있을 때 이제 몇 년 전에 그 저도 하나 사역을 하나 맡게 되었었어요. 그때 우리 이 사역 팀들이 통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두 장씩. 그러니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독을 한번 하고
1: 하루도 네. 빼지 않고 하루 두 장씩.
0: 예.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명절일 때 한 잠시 쉰다든지 주일날은 쉰다든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통독을 했는데 그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내용들을 나누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통독이 끝나 가지고 잠시 이렇게 쉬는 타임이지만 다시 이제 통독을 시작해야 네.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1: 집사님 그렇게 네. 혼자서 통독을 하는 것보다 공동체로 함께 읽어 나가다 보면 위기도 잘 서로
0: 맞습니다,
1: 힘이 돼서 넘어가는
0: 네.
1: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통독이 된 것 같아요.
1: 정말 지혜롭게 네. 하셨네요.
0: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장인데 매일 올려줘요. 하루 읽을 거리를 똑같은 뭐 몇 장 몇 절이지만 항상 오늘 읽어야 될 말씀 딱 네. 그러니까 숙지하듯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걸 개인적으로 하려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숙지하듯이 해서
1: 그렇게 해서 통독을 완주한 분들이 총 몇 명이에요?
0: 10명 이상? 10명 이상 되시는
1: 거예요. 10명 네. 이상이 되는 그 그룹이
0: 중간에 탈락하신 분도 계세요.
1: 예, 물론 있겠죠. 네. 대부분이 완주를 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대부분 하셨어요.
1: 대단합니다. 네.
0: 그렇게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1: 차 안에서?
0: 네, 차 안에서.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는 단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제가 딱 기도하는 게 딱 스타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20번쯤 딱 하고 나면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막 그다음 기도가 막 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함께 주셔서 오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대원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정말 영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실수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딱 찬양대에 서게 딱 가게 되죠. 그냥 기도가 안 돼요. 차 안에서 기도하면요. 희한하게 이 진심 어린 기도가 돼요. 꼭 눈물이 동반이 돼요. 그러면요. 응답도 되어집니다.
1: 찬양대 지휘자라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거룩한 일들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때로는 힘들고 이상한 생각도 나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주변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있는데
0: 맞죠.
1: 예. 그럴 때도 차에 딱 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네.
1: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꺾으면서 들어가는군요.
0: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정말 감사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에 베풀으신 그 은혜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부분적으로 실망하고 힘들고 했던 게 많을 거다. 근데 이 라인을 그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1: 정말 그러네요. 네. 지휘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또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그 교회 차장대 지휘자를 제 인생의 1번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극동 여성 합창단도 이제 선교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죠. 제가 많은 합창 활동을 하고 지휘자로 삶을 살고 있지만 찬양대 지휘자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찬양대 지휘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1번의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이 찬양 지휘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희 첫 번째 기도고요.

0: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의 성합창단이 창단 연주회를 이제 해야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창단 연주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극동 방송 청취자 또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나실 때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는 지휘자님과 기도하는 단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떤 식으로 또 누구에게 흘려 보낼지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를 섬기시며 포항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일하시는 김상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휴전선에 지금도 근무를 씁니다. 낮에도 근무 쓰고 밤에도 근무 쓰는데 거기에 소대장이, 소초장이 사단에 갔다가 포상휴가증을 하나 받았어요. 딱 한 장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인이 갈 수는 없으니까 병사들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생각하다가 취사장에서 근무하는 밥을 짓는 병사 3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을 선발해서 줘야 되겠다.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뭘 시켜보고 잘하는 사람을 줘야겠다 해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루에 한 명씩 부탁을 합니다. 첫날 한 명이 라면을 끓여왔는데 컵라면에 미지근한 물을 붓고 김치와 함께 내왔어요. 둘째 날 또 다른 주사명이 얘기했더니 라면을, 진짜 라면을 끓여서 김치와 함께 공깃밥까지 내왔어요. 셋째 날에는 식판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거기다 계란과 파도 넣고 공깃밥에 김치에 물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팅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라면을 다 먹을 때쯤 되니까 밀크커피도 한 잔 탁 와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상휴가증이 갔을까요? 세 번째 사람에게. 라면을 누가 제일 잘 끓였어요? 라면의 문제가 아니라 감동의 문제겠죠. 여러분, 인간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힘이 돼요. 연예인들이 가장 힘이 날 때는 누구를 만났는데 팬이에요 할 때 힘이 난대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찾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백부장 있죠.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니까 아닙니다. 저도 군인이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좌양좌 우양우 하면 그대로 다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해서 고치셨어요. 수로번에게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도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모진 순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이 집착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집사님, 그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건 내려오면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시라고요. 정답이라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 믿고 사는 때가 올까 봐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껏 의지하고 살고 싶고 예수님도 더불어 살고 싶은데 이거 말고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조바심 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없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돈, 권력, 인간관계,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었어요. 어느 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왕궁을 뛰쳐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어요. 그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았으니까 성장하겠죠. 믿음이 성장하고 40세가 됐는데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건 귀족이에요. 이 자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추앙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 인생이 존중받고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수모받고 박해받는 그 자리.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더 기뻐했다.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 그 자리가 훨씬 좋은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수모를 애굽의 부하보다 비교해보니까 애굽의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고난이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수모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모와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영원해요. 잠깐 수모를 받겠냐,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냐 생각해보니까 이쪽이 훨씬 나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 그분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수치와 수모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상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처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상주신 하나님과 그 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향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요.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느냐? 끝에 심판을 지금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80이 넘고 90이 되고 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끝을 안 바라봐요. 요즘 최근에 110몇 세 우리나라에 계신가 봐요. 그분의 건강 보면서 전부 시선이 116세 사시는 그분하고 나하고 100세가 넘는 그분하고 나하고 동급으로 나도 그렇게 살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끝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서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이라 하는 지금을 준비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 주신 하나님과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이란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 찾아봤어요. 상이 있다는데 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이 있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 자, 욕먹는 게 복이래요. 핍박받고 거짓으로 모함받을 때 복되대요. 왜? 선지자들도 그 일을 당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요? 그런데 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한다.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로또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로또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하고 도무지 안 맞는 인생이에요. 나하고 도무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인생을 로또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도 사랑해야 되는. 왜 사랑하죠? 마지막 때상 주시고 심판하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해요. 왜 그렇죠? 구제하고 섬기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공간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들으시도록,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그분께 기도할 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사람만이 봉사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는 뭐 주차 안내하는 분이 좀 따로 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교인들이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대요. 여기에 차 대라 그러면 절대로 거기 안 돼요. 봉사하면서 교인들이 진짜 말 안 듣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인상이 찌그러져요. 아니, 봉사하면서 왜 찡그리면서 봉사하냐고, 기쁘게 웃으면서 봉사해야지. 근데 봉사를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봉사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오늘도 저분의 마음을 누가 또 상하게 했구나. 아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장소에 봉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모든 사역에서 모든 봉사를 다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넓어져요. 그냥 하던 것만 하다 보면 봉사의 깊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냉수는요, 우리도 요즘 냉수가 있지만 찬물도 물이 나왔지만 옛날에 냉수는 우물물이 차가울 때 길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차가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 자체가 귀해요. 물 자체가 귀한데 냉수는 더 귀합니다. 근데 그 냉수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 나 이 냉수로 이 귀한 거를 당신한테 대접했으니까 당신 나 기억했다가 내어릴 때 도와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냉수를 누구한테 줍니까? 하찮게 보이는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니까 귀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귀한 것을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이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그 하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상은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희생하고 수욕을 견디고 어려움과 곤란을 돌파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죠? 누가 말씀대로 살죠? 상 주신 하나님과 그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상 받도록 충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버리고 생소함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건드리지 않게 하라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범주에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전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예요. 도전의 세계. 여러분이 경험한 세계가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거 경험 못했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요. 성은요,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요. 근데 무너져요. 유월절 피를 좌우문설주 임방에 발라요. 그랬더니 피가 발라진 집은 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 경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시작은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예배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할 마음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또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헌신하도록 부르세요.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감동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애굽을 잘 알아요. 이때 안 부르셔요. 익숙한 장소에 있을 때 익숙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거기를 떠나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40년 있다 돌아보세요. 다 낯섭니다. 다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 익숙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양에서 할 일 없는 양치는 보잘것없는 인생일 때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 애굽은 이제 모세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고 생경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실 때 옛날에 있었던 곳이긴 하지만 지금 완전히 왕도 그 왕이 아니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40년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는 사람 있는가? 알던 사람도 얼굴이 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결국은 순종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생소함을 받아들일 때 시작돼요. 믿음의 성장은요, 생소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같은 부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름이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여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전도가 그게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셔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일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일에 도달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제가 지금 내일에 도달했습니다 하실 분이 있냐고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내일에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맡기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맡기면 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맡기고 모레는 더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그랬죠. 그 아들이 만 명입니다. 먹여 살릴 사람이 많아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리시는 공급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만 명의 과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의 신앙 여정이 믿음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애굽의 40년 그때가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그때도 아니었어요. 아무 힘 없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자기 집에서 13년째 아무 할 일 없이 집가는 그를 불러내셔서 1차 선교여행의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를 선교팀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봤어요. 이삭은 20년 기도해서 자손을 봤습니다. 모세는 4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낯선 상황을 만나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은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근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 허락을 받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착공 시간이 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비가 계속 오면 공기가 늘어나고 그러면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가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철학 기도. 기도의 내용. 하나님, 하늘의 문 좀 닫아주세요. 하늘의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소한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하늘의 문을 닫아달라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시애틀 형제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 일기예보가 계속 비 온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건축 현장에 비가 안 와요. 비껴가요. 거기만 가뭄이에요. 딴 쪽은 비가 내리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경험한 성도들이 낯설고 어색한 상황을 만났다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을 만났다고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믿고 모든 생경하고 생소한 상황을 돌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80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는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보내실 때 능력을 안 주시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힘이 있고 우리를 붙들면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능력이 있고 내 상황과 환경과 내 힘을 의지하면 힘은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3들은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대학 들어갔더니 직장만 붙여주시면, 직장 들어갔더니 저 자매 저 형제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저에게 아이만 주시면, 저에게 집 한 채만 주시면, 제가 승진만 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얻어요. 그 보잘것없는 거, 그거 얻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다.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고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이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은 제한도 없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개척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탐험가도 있고 보금자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두 사람의 평가가 현세에는 달라요. 한 사람은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이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국가로부터 애국자란 칭호를 받은 로드는 애국자다. 리빙스턴은 반대예요. 식민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식민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더니 반역자란 칭호를 받았어요. 자, 역사도 그 당시 순간에 한 사람은 애국자고 한 사람은 반역자예요.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드의 무덤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리빙스턴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립묘지에 안장돼서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받습니다. 역사가 심판한 거예요. 역사의 심판도 뚜렷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 끝에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가지고 그 심판을 면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받는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시편 2편에 지금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겨우 구원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는 없어요. 구원도 받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0: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그 자리에 계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 주시는 분으로 거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말씀을 위해서 때로는 낯설고 어색하고 생경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우리를 비전으로 사명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하고 달려감으로 상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양학교회 지역번호 054-282-615번, 282-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네, 2026년 썸머 스페셜 마지막 방송. 오늘은 진행자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특집으로 묶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배지훈의 천국의 씨앗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곳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간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네, 음악이 있는 썸머 스페셜. 오늘은 진행자가 직접 만든 곡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영의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이 찬양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실로암 예수 김정선이 찬양합니다. 모두 저의 삶의 간증이 들어있는 찬양들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띄웁니다. 김정선 실로암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는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석,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등장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미, 잠자리, 귀뚜라미, 그리고 반딧불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곤충들 성경에 나올까요? 반딧불이나 매미, 잠자리는 나오지 않고요. 귀뚜라미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팥중이 종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으로 말씀되지요. 이들 작은 곤충들은 변화하는 계절의 길목에서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죠. 그 중에 매미나 귀뚜라미는 수컷만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암컷을 부르는 몸짓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가녀린 곤충들도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끄럽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소리의 이유를 생각하며 듣는다면 더 고즈넉한 낮과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삐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며 무엇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우리네 삶인데요. 피곤하죠?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 우리로 편히 눕고 새 힘 주시느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웨이홈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정말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설레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할 텐데요. 6634님 첫 사연이에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막 아유, 이게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입팬 노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이름으로 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 옛날 누나야 친구 생일 축하 노래 마음 자체 이름으로 선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부탁해요. 네, 6634님. 그 6634님은요 그냥 시인이에요. 아, 여러분이 사이사이에 그 문장 부호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넣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쭉쭉 써주시는 아, 이 묘미가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저 출석 체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심종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에게도 무슨 팬이 있네요. 아유, 이거 참, 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네. 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고 아 그거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도 성동구 내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6634님의 팬입니다. 야, 이런 문체에 이런 사연 어느 방송국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 그리고 누나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생일 맞아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방송국에 이렇게 신청곡 같이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띄워주는 이렇게 좋은 친구 네,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8858님 죄송해요. 6634님 신청곡 죄짐 맡은 우리 고주 가이펜로드 아저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8858님 네, 사연 네, 이제 함께 나눠요. 목사님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네, 8858님 네,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이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8858님.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네,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바로 이것이죠.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득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지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만 비추어 봐도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네, 이런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8858님 신청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8858님 신청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노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열창 노래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듀엣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이번에는 음악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원인이 돌봄과 서비스의 관계를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 개선과 환경 생성형 AI 활용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의 표현 활동과 사회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가 넘어간 서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빛이 있습니다.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별, 금성입니다. 동요에는 새별로 불리우고요. 한자로는 계명성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밤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나 일어서서 행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은혜 안에 충만할 겁니다. 팀룩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구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화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직 탈북하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으신 겨울봄 작가님과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일화들 그리고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고 탈북길에 오르셨는지 많이 가슴 아프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던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 어머니랑 작은 동생이요.
0: 네, 연락이 되시나요?
1: 아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생사일부조차 모르고 동생들도 1년 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생사일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이 탈북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너무나 심해졌고
1: 맞아요.
0: 탈북 길도 이제 너무나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상황이 악화됐는데
1: 네.
0: 그럼에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1: 네.
0: 신앙생활을 예재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때 하나님, 뭐 기독교라는 거부감이 방송을 들어서 그래도 좀 접했으니까 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그래도 뭔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집에 갈색 진한 십자가 엄청 큰 게 이렇게 떡 걸려있는데
0: 네.
1: 바로 도착해서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들었냐면 그 북한에서 조직 생활이 싫어서 그 강제로 막 생활청화하고 암기시키고 이런 게 싫어서 왔는데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똑같이 큐티는 안 하고 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0: 조금은 억압적인 것 같고
1: 네. 이렇게 딱딱딱 그 자유롭지 않고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읽고 쓰고 몇 페이지 쓰고 암기해서 웃는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 보고 한 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도 강제로 시키네 이러면서 좀 그렇게 거부감이 들다가 아무래도 좀 들었었으니까 구 하나님이 구 하나님인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만화 성경당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뭔가 먹을 건 아끼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고
0: 네.
1: 그리고 제가 한 달 반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배가 엄청 꼬이면서 아팠어요. 근데 기도하자는

0: 거예요. 약을 안 주고. 그래서 나 병원에 갈래요. 무슨 키타요? 저약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픈데. 그래서 일단 대충 통증 완화시키는 약은 타오고 저도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해서 약 먹고 기도했는데 약 먹어서 났는지 기도해서 났는지 기도하고 바로 한 20분? 30분 있다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분이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막 통곡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엉엉 울면서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저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도대체
1: 네.
0: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처럼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더 믿게 됐던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동남아 생활을 예재원에서 거치면서 한국에서 와서 지금은 목동지구 전교회로 섬기고
0: 네, 지금은
1: 계세요.
0: 목동지구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겨울봄 작가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0: 하나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뭐라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사실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걱정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네, 그때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이러면서 네,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영혼의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삶의 안내자?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1: 아까 뭐 저와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제 의지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0: 맞아요.
1: 겨울봄 작가님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앙간증 우리 겨울봄 작가님 탈북화가십니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셨다고 하니까 그의 생각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탈북 화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의 간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겨울봄 작가님께서는 원래 미술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어릴 때 사실 저는 동물이나 꽃 이런
0: 네.
1: 거, 뭔가 풍경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0: 네.
1: 저희 집이 가난해서 다른 집들은 그래도 가족 사진이 한장두 장이라도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8살까지도 가족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0: 네.
1: 그렇게 가족 사진이 갖고 싶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낙서처럼 뭔가
0: 네.
1: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한 10살, 11살 땐가 이렇게 뚜락에서 필기도구도 가난하니까 별로 없어서 그냥 뚜락이 흙바닥이에요. 거기다 나뭇꽃 길게 해서 집안에 막 돼지 꿀꿀 막 어리 빡빡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덩어리 막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낙서하면서 그리니까 야 그림이 밥벌이 먹여주냐 언니들 따라서 장사라도 하나 더 배워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더는 못하고 12살 11살 그때부터 자전거 배워서 집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0: 네.
1: 못했죠.
0: 참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 그리는 게 좋았던 소녀인데 한국에 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신
1: 네,
0: 거예요?
1: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경제 활동 하다가
0: 네.
1: 뭔가 좀더 제가 북한 관련 뭐 토크쇼, 통일 강의 이런 것도 다니면서 되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성경 말씀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그 만화 성경을 봤는데 너무
0: 네.
1: 재미있고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통일 토크쇼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지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더, 막 허웅이 더 많고 이해된다고 진짜요? 이러면서 막그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미지의 힘이 대단하구나. 입시학원 가서 일단은 제가 할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저희 집 근처에 미술학원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태력은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입시 학원 거쳐서 그리고 또 탈북민 웹툰 작가라고 최
0: 네.
1: 작가님 계시는데 최성국 작가님이라고 그분은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배우고 입시학원에서도
0: 와우.
1: 배우고 해서 감사하게 홍익대학교 회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도 활발하게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인민의 소원 시리즈예요.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인민의 소원 시리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북한에는 또 대비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물들 이렇게 비처럼 떨어지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야. 북한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비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풍경들이 기본 배경이고, 하늘에서 알약도
1: 맞아요.
0: 떨어지고,
1: 옥수수도
0: 또,
1: 떨어지고,
0: 맞아요.
1: 우산도 떨어지고,
0: 인형도 떨어지고.
1: 맞아요.
0: 자, 이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아마 우리 겨울봄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아요. 사실 북한에서 제 생일날에 계란 실컷 먹어보는 게 서원이었거든요. 계란이 귀해서 그냥 생일날 되면 한 알, 두알 삶아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고 매일 계란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한 번에 세 알, 네알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북한에선 우산도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 가족이 엄청 많은데 멀쩡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방막 쓰고 가야 되고 우산 다 삐걱삐걱 꼬꼬지고 그래서 막 우산 저거 멀쩡한 우산 비 오는 날에 누가 먼저 가냐 동생들이랑 경쟁하고 막 우산 없으면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고 감기 막 걸려서 며칠 거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교회 가도 우산을 또 하나 주고 어디 가도 사은품이라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우산을 주고 해서 저희 집에 우산이 이렇게 막 다섯 개 여섯 개 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우산 쌓아놓고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릴 때 그렇게 인형이 왜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0: 네.
1: 근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형이 다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또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풀리면 또 엉엉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아는 언니들도 막그 인형
0: 인형전,
1: 뽑기에 가서 이렇게
0: 예.
1: 뽑아서 선물로 주고 물연화남도 막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북한은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져서 진짜
0: 네.
1: 먹을 걱정 없이 뭔가 또 간식 걱정 없이 이런 인형 걱정 없이 좀 무럭무럭 평안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0: 많은 다양한 작품을 벌써 생산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계신데,
1: 네.
0: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극동방송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셨고, 곳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1: 네.
0: 네, 대학생 신분인데도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1: 네, 감사하게도 3학년 때부터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0: 네.
1: 저는 졸업하고 전시하려고 처음에는 한두번 거절했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해주시는데 거절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때부터 지금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단체전 9번에 개인전 4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도 전시를 두번 했고요. 네, 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이화여대, 거려대.
0: 우리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가 참 어렵지는 않아요.
1: 네.
0: 난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 북한의 현실을 정말 쉽게 알게 돼서 저는
1: 네.
0: 참 좋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인민의 소원이라는 시리즈에 이어서 AM 1566kHz
1: 네,
0: 이게
1: 제주극동 방송.
0: 그렇죠. 제주극동방송에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아마 생각하시면서
1: 맞아요.
0: 작품들을 하신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그때 마음. 그때 처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막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궁금하고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한국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 세계는 어떨까 하면서 그리던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그 고민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결심 품고 어둠의 문을 열고 자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탈북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작품 하나를 보니까 뭔가 행복과
1: 네.
0: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그런
1: 네.
0: 작품도 있더라고요.
1: 네.
0: 한
1: 자유의
0: 소녀의.
1: 세상을. 네.
0: 예. 아마 이 소녀가 작가님이
1: 네,
0: 아닐까.
1: 맞습니다.
0: 앞으로는 어떤 활동의 계획 있으세요?
1: 크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0: 네.
1: 남북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뭐 우크라이나이나 뭐 어디 저기 남아프리카에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할것 같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지금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탈북 여성들이 제3국을 거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네,
0: 그렇죠.
1: 그런 강제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네, 그런 것들을 신화화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네, 아마 우리 겨울 봄 작가님이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위해서 뭐 유학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1: 네.
0: 또 미래를 앞두고서 아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1: 네.
0: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많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겨울봄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1: 감사합니다.
0: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 네, 늘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생명 보전하여 주시고 정말 원수도 마음을 바꿔서 구원의 손길로 구하여 줄수 있게 주님께서 한국으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으로 하루빨리 올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다한 자리에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0: 아멘.
1: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0: 네,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녘땅

0: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1: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림으로 북한 사람들의 삶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문화, 세계적인 문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0: 아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1: 네. 아멘.
0: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북녘 땅을 놓고도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가님, 또 곳곳에서 많은 작품들로 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여러분과 은혜의 찬양 함께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라리 곡식이 익어가는 풍경을 보는 농부의 마음. 그래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도 잘 견뎌준 고마움과 함께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요, 소중하게 익어가는 열매가 있어요.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찬양하길 원합니다. 조수아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어지는 찬양,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가 함께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꺼지지 않는 그 빛 가운데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복의 그런 되시는, 생수의 그런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어서 듣고 오신 찬양, 최진 마틴 우리 구주, 영어 찬양으로 펄팔로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약속의 땅의 찬양 이어집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영혼의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손을 내 머리에 얹게 하며 우리는 조용하며 달콤하게 사귐을 나눕니다. 때때로 나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진 나는 그냥 쉬기만을 바랍니다. 내 약한 마음은 구주의 온유한 품속에서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마사스니엘 리커슨의 말없는 기도란 시입니다. 여러 진행성 질병과 파킨슨 병 등으로 무려 35년간 긴 세월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불구의 몸으로 되어 그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그녀는 모든 절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선택했다고 하죠. 그의 고통 속에서 길어올린 영적 고백들을 시로 써내려고 하며 그 소망을 울림 있는 언어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이들에게 묵상시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믿음의 고백, 우리 삶 가운데 되어 산소망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시간 끝으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드립니다. 더 라이트 워십이 부릅니다. 예수나의 산소망 끝곡 함께하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함께한 찬양 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저는 주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교통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살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은혜로웠던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켄나워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3만 2천여 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후에 외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했더니 5만 5천 곡이 되었더라는 거죠. 30년 전쟁을 통해서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별명이 있다고 하면 환난 중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하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함에 삽니다. 특별히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환경의 여하에 상관없이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연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본문의 성경 말씀의 제목을 붙이자면 환난 중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문제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번창하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평범한 그저 백성들이었습니다. 도시의 부요 앞에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위로의 아버지를 찬송합시다라고 말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의 따스한 손길을 만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의미,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김석균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남궁성옥의 음성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이어 들으셨습니다. 환난 중에 노래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환난 중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물같이 어려운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집어던져 넣으시는지, 왜 나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길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아버지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으시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받으시고

가족들로부터 거절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분은 상처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소리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손영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한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들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상처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한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하셨고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위로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위로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환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이의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수치스런 십자가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성도는 고난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만사형통될 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설령 평탄한 포장도로를 달려가게 될 때에도 한없이 노래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인생이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생은 진실을 겪게 됩니다. 자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삶의 체험 속에서 별것 아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고난의 유익입니다. 윤형준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환난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환난과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고난당한 자를 섬기는 사명을 얻게 되며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들다고 지쳐 있을 때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로 하여금 함께 노래하게 하는 사람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이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환난의 밤중에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한웅재님의 목소리로 들으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녹음 70년, 은희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김정성 목사입니다.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저수지의 물을 두 갈래 수로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수로는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쪽 수로는 이웃의 메마른 밭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 너 혼자 먹고 살기도 모자랄 텐데 왜 물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웃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저수지의 수로가 더 넓게 트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웃도 살고 자기 밭도 가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는 삶은 내 것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을 지키려다가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더 크게 채워지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으셨고요. 이어서 초롬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풍성한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청직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경우 요단강의 맑은 물을 받아서 다시 아낌없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살아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갈릴리 바다가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사해 아시죠? 그 사해는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은혜의 물질기를 쫙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요.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생명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것만 있는 그런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움츠러든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나눔의 장으로 나아갈 때 나눔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이 나눔의 삶, 나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이시면서 기업가였던 에드워드 김이라는 분은 사업에 대성공을 거둔 후에 은퇴를 결심하시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와 선교지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라고 물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창고를 잠시 관리하던 정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정산을 요구하실 때 깨끗하게 모두 돌려드리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감사와 이웃을 섬겼다는 기쁨뿐이네요. 너무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지기 사명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재물의 절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청지기의 모습은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기쁘게 손을 펴서 그 손에 들린 나눔의 흔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꽉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펼쳐 나누고 계신가요? 이 청지기라는 사명이 회복될 때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동방연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동방현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금과 은과 보석을 예비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봉헌 자리에서 다윗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화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순환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목회 활동과 책 인쇄를 통해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이웃들과 사역을 위해 흘려보냈다고 하죠. 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동전 몇 입 그리고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이 평생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단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요, 그 은혜 이런 것들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나눔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질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풍성케 하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발자취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아가파워의 베드로의 고백, 한아름의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여있는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에 쫓겨서 우선순위대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급한 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양이 적은 일부터 하거나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 중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급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는데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일을 쉬지 않고 하셨지만 기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말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는 밤 보내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피처링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급한 일도 많고 수많은 쌓여있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지만 역시 그 여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8월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이제 며칠 뒤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흐르는 시간 중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처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오늘도 가장 중요한 주님 바라보는 것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룬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함께한 두 곡은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Abide with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691번님, 김보룡 아나운서님,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0691번님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889번님, 세상의 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답. 이 밤에도 우리 삶의 바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네,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마다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정답을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정답임을 우리는 압니다.

4586번님께서 딱 8글자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는 밤 보내면 어떨까요?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비비앤 시시 와이너스의 곡 If Anything Ever Happened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이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 이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긴 한데, 이 반복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배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 경배의 고백은 어느 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비와 십의 나는 주만 높이리 Jesus is Rock 이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Jesus is Rock 하니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주만 높이리도 정말 많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또이 나비워십의 색깔을 입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새롭고 또 힘차고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올려드리는 아주 강렬한 그런 편곡의 예배곡이었습니다.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과 주일 찾아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이 예배 찬양들로 이렇게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주님을 노래하길 원하고 또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곳이 예배 현장임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곡의 찬양, 예배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사건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의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의 물 위로 오라였습니다. 참 마지막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장과 또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잘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에게서 확실히 또 받은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아,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 아,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 주님 아시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 바울은 사도였고 아주 능력자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뭐난 바울이랑 다르니까 제자들이랑은 좀 다르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믿음의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앰블 워십입니다. 달콤한 깨어짐.

앰브러쉽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유승화 전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토요일날 다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신 신청곡은 예배 찬양곡이 있다면 그것도 주일날, 또 CCM 곡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좀잘 알고 계신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 지금 사연과 신청곡 했는데 왜내 방송 안 해주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한주 뒤죠. 그러니까 한주 뒤인 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어제죠. 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느린 우체통 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약간 한 주가 늦은 우체통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내신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면 꼭 다음 주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들려드린 찬양 중에서 나비워십 곡 있잖아요. 그 나비워십 곡이 어제 이제 신청해주신 분의 신청곡 이었어요. 6282님께서 수고하세요 샬롬 하면서 나비워십의 찬양 부탁합니다 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6282님이 나비워십의 감사해라는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잘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어플리케이션 있다면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은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점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앱에서는 뭐 사용료가 안 들죠. 올려주시면 또잘 모아서 배달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 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회중 찬양.

카우치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잠깐 일을 하다가 멈추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따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일을 동시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곡마다 곡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로

부분과 고백의 자리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는 항상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놓는 특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윌업의 화해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화목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유독 더웠고 길게 느껴졌던 8월도 이제 고지를 지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폭염 속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자국마다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지나온 8월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보석으로 고이고이 접어 주님의 제단에 올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주신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8월을 보냅니다. 타오르던 여름의 열기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온 8월의 모든 발걸음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리며 견뎌낸 지난날이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있으니 다가올 9월의 가을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네, 뜨거운 8월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올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1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애굽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불러올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보낼 것이며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 모두가 그 이웃에게 운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이 눈에 호의를 얻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애굽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모든 마디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라. 이로써 애굽 온 땅에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울부짖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구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너희로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모든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내려와 졸하며 너와 너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타오르는 분노를 머금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이적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1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그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의 인권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겪은 사람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소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저를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정성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 하고 결혼 생활을 거저 한 2년 정도 하면서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과 같이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는 이렇게 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뛰어난 수재들은 군사복무를 안 시켜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의무 군사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군대에도 안 나갔고 대학에도 이제 무시용무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료하고 나서도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제 배치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양의 박사원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반당 반정부 단체 이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1998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저의 신랑을 만난 거는 95년 10월이었는데, 98년 이제 3월 15일 날 저희 신랑이 저녁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혹시 대리 수직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튿날 저녁에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순간 이 머리가 오도맞은 느낌? 아, 이거 무조건 신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원대학까지가 한 20리 됐거든요. 그냥 느낌이 보협에 체포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막 그 저희 신랑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저희 엄마가 정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에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이제 다른 데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엄마가 막 지금 차비하고 있던 아침 8시인데 3월 22일 날이거든요. 신랑이 체포된 지 한 주일 후에 이민반장이 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니까 군복 입은 호우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하기 전에 문 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문 딱 닫고 하는 얘기가 사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곳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택수색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치 떨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의 어떤 그 책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업무한테 옷장을 열라고 해서 안에 옷까지들 몽땅 꺼내게 하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고 책까지들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

신랑이 좀 이제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은 나올 것이라는 거. 근데 좀 추운 데 있으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로 싸달라.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의 옷 두툼한 옷은 다 싸서 이제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한몇 달을 제가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막 참새들이 막 책책책책책 우짖고 앞에서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저한테는 가당치 않은 먼 세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그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리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귓뺨도 얻어맞고 네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이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살로 이제 기지도 그래가지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판매하는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게릴라라고 하는데 길마다 이렇게 막아서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닥친 대로 단속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값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내고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은 자기네가 이제 먹고 하는 거 이런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이고 가던 빵 그릇을 이제 통째로 이제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당 남성 경찰서 안전부 오개가 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딱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거를 돌려달라 하니까 절 보고 여기 옷다 대고 눈알 똑바로 뜨고 날 보고 그걸 그 지금 자기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원래 떠가지고 그 사람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레다 보니까 걔 저를 이제 구둣발로 왼쪽 정갱이를 정말 뭐몇번 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자리가 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뼈가 아직 움푹 파여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늘 그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그 매맞은 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그게 이제 함축돼 있는 상처니까요.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해다가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인데 엄마는 오직 직장 생활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사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94년 그때 이제 북한의 권한의 행군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생겼다기에는 참말일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참말일까? 이렇게 의문표를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그랬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갈 때도 보게 되면 시체들이 정말 길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시체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체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면서 이렇게 농기지게 가다가도 그 이제 꽃집애들한테 이제 빵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후에라도 나를 보게 되면 그 새까매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꾸벅꾸벅 인사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저도 이렇게 울면서 시장에도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참 저는 두서없이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참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정말 저는 북한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인권이란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인 자의 권리권자,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엔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이란 건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권이란 것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좀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희 신랑 체포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뇌출혈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의사시잖아요. 혜영아, 엄마 한줄못 가. 내가 마음 준비를 해. 할 때도 저는 진짜,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매일같이 빌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어머니를 데려가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제발 간절히 빕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1년 앉아 계셨어요. 반신마비 돼가지고 저희 이름도 모르시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를 항상 이춘아, 일춘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일춘이라는 게 저희 엄마의 친동생인데 저의 이름을 11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를 이제 2010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엄마를 산에 묻어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제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형아 우리 한국,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일 못해. 너나 나나 너하고 나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 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어떻게 해서나 꼭 가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브로커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2010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를 좀 미처 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8년 동안 있다가 기독교에서 후원해 주는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늘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은혜,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를 때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은 이렇게 북에서 이사 내려온 분들한테 꼭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리셔서 진짜 주님 품에 함께 갈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강좌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마음에 아, 벌써 8월이 다 갔네 하는 아쉬움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으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올 9월에 더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8월의 모든 피로와 염려와 걱정 깨끗하게 마감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또 변함없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더 청량하고 깊은 은혜를 담아서 9월의 첫 새벽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무럭무럭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그 향기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주셨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러브의 찬송이 첫 찬송이었고요. 이어진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연주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원브렌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주었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해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경로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0: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3시 1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이안천 상주시 이안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목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 051-603-335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에서 온한 형제님의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 가운데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순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의 함성을 올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의 림재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와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매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어내린 북에 띄우는 편지 이어집니다.

0: 부게티우는 편지. 부게티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간절함과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앓는 몸은 어떠한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너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 편대를 지었건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배를 고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를 그리고 있고, 병든 몸으로 고통 겪는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조각 한조각 쪼개지듯이 쓰리고 아프구나. 어린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어 너희 병을 고쳐주고 하루라도 잘 먹여줄 결심 안고 집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28년이란 기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구나. 경제적인 타격에서 굶주린 배를 그려안고 헤매며 사는 저 북한 땅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먹여주는지, 성숙해졌는지, 키는 컸는지, 장가는 갔는지, 동무들이 너를 없이 여기며 때리지 않는지, 이 많은 너의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너와 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상처에는 눈물뿐이었구나. 아들아,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내 품에 기대어 아프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문썩부리며 울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땐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달리며 겨우 숨쉬는 네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고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의 아픈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려마. 저 북한 땅에서 혼자서 가엽고 불쌍하게 살아갈 너의 모습을 그리며 이 엄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려야만 답답하고 터질 듯한 내 마음이 한결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의 아픔과 배고픔을 다 나눠주지 못한 이 무정한 엄마를 용서해 주려마.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앓는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고픔에 견뎌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너에게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겠지. 너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맥없이 잠들던 갈비뼈 아롱아롱한 너의 모습,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눈을 뜨면 쑥 들어간 눈길이 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때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픈 큰 상처와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만 남겨주었지만, 주님 안에서 이 노래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어떤 검은 구름 몰려오고 유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들아, 너와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중국 땅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 무리한 28년 생활 속에서 어느 하루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악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던 내 몸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남은 건 병속에 빠진 고통뿐이었구나. 이런 끝없는 천대와 멸시,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지금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다 죽게 된 나를

0: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온몸이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명심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갈망에 잠겨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넓은 품속에서 생활하여 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길임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자꾸나.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려주시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머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광장에서 주님을 높이 모시고 헤어진 아들과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헤어진 이후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결혼은 했는지, 생이별한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안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시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를 상처주고 비방하며 정욕과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저자는 공동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와 겸손, 성결, 긍휼을 나오며 공동체 안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에서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기억하고

느리다시 돌아오도록 이끌라고 당부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삶 속에서 성결과 겸손, 긍휼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뚜렷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고 평화로워서 공동체를 세우지만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함을 낳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속적 지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가를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첫 번째 권면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입니다. 저자는 먼저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선생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한 실수의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선생으로서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경솔한 말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이며 심판의 근거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19절과 26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통해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말이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내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말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온전함을 반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말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한 이면은 언어의 절제와 신중함이 공동체 연합과 영적 성숙에 필수적임을 깨우쳐줍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야고보는 이를 세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작은 제갈이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며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비록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적, 사회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짐승이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만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주요 통로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결과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물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락한 본성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혀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통해 성도에게

말의 절제와 영적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주의한 말이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혀를 다스리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선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언변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나눔과 섬김을 배제하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 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온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의롭고 화평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의로움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를 통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적 지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겸손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장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겸손과 성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비방을 삼가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많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자들, 곧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음란에 비유하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정욕을 따르는 자를 세상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깊이 연합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므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나 악의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처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의 화평과 신앙 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성도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적용 기준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으며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0: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절을 넘어 공동체 신앙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겸손과 긍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공동체 원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0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20에서 60mm,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가 24도, 서울과 대전이 23도, 춘천과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1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2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제주가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27도, 평양과 강계가 26도, 해산과 청진이 24도로 전망됩니다.

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충성된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충만한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통합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언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 기억하는 이 한날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0: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마친 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0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6장 앞에는 다니엘의 생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시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예언과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은 다니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말년 이야기입니다. 나이로 말하면 80대 후반에 그 다니엘이 사실은 10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바벨론에 남아 거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다니엘이 타협할 수 없는 게 뭐냐 말이야. 다니엘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아니 심지어 목숨보다도 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는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아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명령에서 신앙생활에서 근거를 찾지 않는다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외에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걸어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되도록 하자, 그것이 죄가 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사실 나중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건의하는데 모든 총리, 모든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다 일치해서 이 안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렸는데 여러분 그 말 자체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총리가 동의합니까? 누가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세 명 중에. 다니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동의 안 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다 동의합니까? 최소한 그 120명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라고 할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야, 이 다수결의 이 결함은 사람들의 모든 의견인 것처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강행하는 거예요. 더구나 다리오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다리오 같은 이 정치인도 문제인데 그를 우상화하는 법이에요. 우상화. 그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의 왕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쭐해졌어요. 그럴까 그래요. 그런데

0: 이렇게 만드는 법은요, 사실은 위헌적입니다. 왜 위헌적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 여러 종교, 여러 지역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그 페르시아의 통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30일 5시 1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였으니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는 이안천 상주시 양교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목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 051-603-3351-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이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세상의 법이 내 양심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물론 방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여기 다니엘은 자기 해명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지금 6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3장에도 나왔습니다. 이 3장은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당한 얘기예요. 그 6장은 다니엘이 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3장에는 하라고 해요. 금신상에 가서 절하라고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 6장은 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지 말았는데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아니 언제는 하지 하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하지 마라 그랬다가 이게 법이 이게 지멋대로예요. 안 한다고 벌주더니 한다고 벌주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당하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참 재밌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죽이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지. 왜 사자굴에 던집니까? 왜 불구덩이에 던집니까? 참 시간을 주는 건데 이 세상의 판결은 마지막 판결이 아닙니다. 그 후에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판결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심이 남았어요. 근데 이들이 최종심을 사자한테 맡긴 겁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면 유죄, 안 잡아먹으면 무죄, 불에 타면 유죄, 물에 안 타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자굴은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재판정이 돼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이거 그 맨체스터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 보는데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1890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36년 됐네요.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리비에르는 원래 동물들을 애완동물들을 예쁘게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동물 나오는 그림을 그렸는데 다니엘 좀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십니까? 뒷짐을 딱 치고 창 밖으로 밖을 내다보면

0: 여러분 이 창문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그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빛이 뒤로 그림자를 딱 들이게 만들어요. 사자가 몇 마리입니까? 아직도 못 셌어요? 일곱 마리입니다. 완전 숫자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뒤에서 딱 호위하고 있어요. 저는 호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위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완동물처럼 그려놨어요 사자를.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자는요 나는 보호하고 대적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로 다 둘러서 진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루틴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쭉 내다봐요. 나중에 다니엘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새 친구들이 있을 때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네 번째 캐릭터 천사인지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나타나서 그들을 이렇게 호위하는데 이게 병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3절에 새벽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무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3절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는 무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빌라도 같은 사람한테 비겁한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 굴에 던져져서 바위로까지 봉하고 그리고 인봉을 딱 해서 인쳤는데 그 새벽에 그 바위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것처럼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불법이 아닌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 예배가 불법이 될 때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 불법이 아닌데도 안 오는데 그때는 하겠죠. 그리워하겠죠.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에 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찬송가 431장,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입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 믿음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낙심치 않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이사.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에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0: 내일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계속 연주해라, 그만두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을 파데레브스키의 피아노 연주회에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엄마는 청중 속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러 통로에 내려갔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콘서트 홀에 온갖 신기한 것들을 탐험해 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 여기저기 끼웃거리다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가 붙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의 불이 어두워지고 연주회가 시작되려 하자 자리로 돌아온 엄마는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무대 위에 멋진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비추었습니다. 순간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반짝반짝 작은 별을 뚱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대연주자가 입장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서 어린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계속해라,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파데레브스키는 아이 뒤에서 몸을 기울여 왼손을 뻗어서는 베이스 파트를 넣기 시작했고 아이의 다른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선율로 반주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대가와 어린 입문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멋지고 창조적인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에 청중은 매료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젊었을 때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실패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영적 실상에 크게 낙심해서 사역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한 모라비안 성도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당신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어느 날 억지로 참석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연주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계속 내 말씀이라 여기며 나와 엮어보세요. 계속해라,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돼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3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 8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지요. 시간, 물질, 생각, 관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로 작은 선택과 평범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습니다. 그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내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의 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선시대의 종으로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사고로 두 손을 잃고 거리에 버려진 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옥분이는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을 만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구타펠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고백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둘째, 아픈 곳이 없도록 치료받아서. 셋째,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어서. 넷째,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서. 다섯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서. 훗날 옥분이는 여기에 다음에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져요. 저는 조선에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소녀랍니다. 구타펠 선교사님은 옥분이의 간증을 사진과 함께 글로 엮어 전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옥분이에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속죄하신 구세주를 테너 윤종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느낌이 있는 교회 백두용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확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서민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참된 평화의 길,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대와 계층, 지역 간의 깊어진 반목과 갈등의 고를 주의 사랑으로 메워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여름이 어느덧 다 가고 이제 8월이 내일로 끝나게 됩니다. 가을의 시원함과 풍요함을 기대하며 힘들었던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9월인데요. 새로운 삶이 기대되는 계절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이 주간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4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7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에 이남규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이남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8월 30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남규 목사님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서 태어나 맥칼레 선교사님의 지도로 신앙을 가졌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일제 말기 장로교가 일본 기독교단에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다 해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목포노회 초대 노회장, 재헌국회의원, 전라남도 초대 도지사, 4.19 후 초대 참의원을 지내기도 했었죠. 이남규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한국교회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1976년 8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존 버년이 별세한 기록이 있나요? 1895년에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로 잘 알려진 책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지금으로부터 338년 전인 1688년 8월 3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 출생해서 내란과 공화정치 그리고 왕정복고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설교가로 활동했고 왕정이 복고된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감옥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존 버년은 감옥생활을 하면서 철로역정을 썼는데 이 책은 112개 언어로 번역됐고 우리말로는 1895년에 번역된 철로역정이 한국 번역 문학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1688년 8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는

장로교 총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장로교 총회가 조직됩니다. 그 당시 장로교는 교파가 하나였고 장로교 제1차 총회는 평양신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 참석한 대표는

협의회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9월 1일 화요일에는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9월 1일 정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됐는데요. 생명의 전화 제도는 196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 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영민 목사님이 해외 여행 중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1973년경부터 생명의 전화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3년 뒤인 1976년 9월 1일에 생명의 전화가 개통됩니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첫날 217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뒤 매일 평균 150여 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1978년에는 부산에도 생명의 전화가 개설됐는데 현재는 전화 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가 시작한 이 전화 상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전화가 1976년 9월 1일 개통됐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는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런던 교회의 중국 선교사로 지금으로부터 186년 전인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 라야다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런던 대학을 마친 후 해외 선교를 지망한 토마스 목사님은 1863년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가게 되죠. 그러나 중국 선교 사업에 있어서 여러 역경으로 좌절하고 있던 토마스 목사님은 윌리엄슨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1865년 9월 한국 서해안에 도착하게 된 토마스 목사님은 성경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토마스 목사님은 우연히 제너럴 셔만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이 배에 편승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당시 병인 교난의 와중에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유난히 나쁘던 때였지요. 셔먼호는 그해 8월 16일 용강 포구에 닿았고 대동강을 거슬러 8월 27일에 평양에 정박해 통상을 요구합니다. 한국 관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계속했던 셔먼호는 마침내 한국 관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9월 2일 제너럴 셔만호는 불타고 승선자들은 모두 처단됩니다. 당시 27살이었던 토마스 목사님은 아직도 개신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뒷날 그가 거름이라도 된 듯 수많은 교회가 그의 죽음 위에 세워졌던 평양의 대동강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1866년 9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선교의 한 개척자로 평가되고 있고 훗날 토마스 순교 기념 사업회의 조직과 함께 그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 예배당이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 9월 2일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일 수요일에 옥하는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오래 담임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성균관대 영문과와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1990년대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란 말을 정착시켰고 탁월한 설교가로 이론가 개혁자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명성을 높였죠. 1978년 서울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제자 훈련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80년대 90년대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홍정길, 하영조,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온 교계 지도자였습니다. 또 1996년 예장 합동총회 내 목회자 갱신 그룹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를 창립해 교회의 자정 능력 회복에도 힘써왔죠. 2003년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스스로 오정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

아름다운 세대 교체 본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를 일기로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보내면 모레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날이 더워도 9월을 여름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름과 8월 잘 정리하시고 시원한 가을 9월 맞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공부영이었습니다. 새달 9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막아서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가장 어두운 곳까지 은밀하고 깊숙하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타고 흘러간 복음의 소리는 어둠 속에서 갈급해하던 한 영혼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북한 땅과 멀리 러시아의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찾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나눠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방송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 홀리우드 한인교회 박요환 목사는 북한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금강산 개발 국제개발 주식회사 초청 제1진 관광단 선발대로 1988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고 11월 20일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서 축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평양과 원산에서 아주 깨끗한 극동방송의 전파를 들으며 우선 자신부터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북한의 성도들이 극동방송을 몰래 듣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통일외무분과 위원장이었던 고 박정수 의원이었습니다. 김천 황금동 교회 장로였던 그는 세계 86개국 830여 명의 대표가 모인 국제의원연맹총회에 우리나라 대표 25명을 이끌고 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 1991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5월 9일 목요일 공부영 이영섭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하나 되게 하소서 생방송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평양에 갈 때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과 찬송과 극동방송 수신 전용 라디오를 가지고 갔는데 성경과 찬송은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그 자리에 두고 왔고 그 라디오로 내내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참 잘 들려요. 늘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곽선희 목사님을 알아본 북한 낚시꾼의 이야기도 극동방송이 북한에 잘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곽 목사님은 1991년부터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허용됐을 때 그해 9월 24일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을 계속해서 방문하셨으며 극동방송에서 초청한 여러 행사나 인터뷰 등에서 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1992년 6월

10월 30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아세아 방송 창사 19주년 및 종일 방송 축하 조찬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갖고 간 라디오를 통해 매일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을 깨끗이 청취할 수 있었던 감격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했을 당시 증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가 보통강 호텔에 투숙해 있을 때 새벽에 산책하기 위해 강변을 거니는데 낚시질하는 노인 한 명을 만나게 됐다. 지나가다가 서서 뭐 좀 잡혀요? 뭐 잡았어요? 하자 그 노인이 쳐다보더니 광목사님 아니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묻자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통해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이다. 인사 한마디에 알아들었기에 깜짝 놀란 것이다.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 빨리 지나가세요 하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곽순희 목사님에 이어 후임인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현재 김경진 목사님의 얘기까지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서울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원천 안디옥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서울지구촌교회, 수영로교회, 창광교회, 주한장로교회, 선암목자교회, 남포교회, 동신교회, 중앙선결교회, 그리고 제주 지역의 제주성안교회와 제주영락교회, 제주중문교회, 법한교회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모퉁이들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예장 백석 북한 선교회 등의 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또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음을 증언했습니다. 평양사회안전부 운수차관리소에서 일하다가 외화벌이 일꾼으로 하바로브스크로 간 뒤 탈북해 남한으로 이주한 이모 씨는 북한 매체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호기심을 갖고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극동방송도 들었는데 웬 옛날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니. 시시한 방송이라 여겼는데 다만 음악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바로브스크 일대에 벌목공으로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것이 문제가 돼 처벌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 장모 씨는 1991년 8월에 탈북해 11월 28일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로 밤 11시가 넘어서 남한 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렸습니다. 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사회가 사람이 살지 못할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하바로보스크에서 벌목공 생활을 했던 강모 씨도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됐으며 끝내 남한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아세아 방송, 즉 제주 극동방송, 서울 극동방송, 그리고 KBS 사회교육방송, 내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해준 새 방송은 내게 우물밭 개구리가 될 것을 설득해 왔다. 모든 일과가 끝나는 밤 11시, 숙소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돌리는 라디오의 다이얼이 익숙한 주파수에 맞추어질 때면 젊은 피는 더욱 끓었다.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처음엔 생소하고 이해가 가질 않았다. 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는데 매일 하는 말이 그런 것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듣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어두운 밤,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숨죽여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던 그 순간,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깊은 오지나 닫힌 땅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날아가 갈급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도 먼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천 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저는, 네, 반갑습니다.
0: 순천에서 이렇게 멀리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사역할 때 세 분의 목사님께 목사님 책을 내셔야 합니다 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두 분이 드디어 내시고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1: 그 짧은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0: 귀한 책을 내주셔서 앞으로 그 책이 열심히 방송 선교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방송 가족들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1: 아멘.
0: 저는 이 축복의 메시지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을 툭 던지는 분이 아니라 먼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고 우리를 보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시고 그의 얼굴 빛 아래에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나는데요. 이렇게 얼굴도 미남이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은혜와 파워가 넘치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제 기억 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실 때제 방에 몰래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늘 해주셨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힘을 줘서 저를 깨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늘 같은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게
1: 네.
0: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은 들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0: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네요. 그 이후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0: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아, 너는 참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네. 이런 되게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게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함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헌금
1: 네.
0: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그래서 저는 내가 신앙이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1: 네.
0: 그게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앙들이 습관이었고 지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 회심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때가 제 나이가 30살이에요.
1: 네.
0: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차올라서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어도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아, 복음은 아는 것과 지식과 경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다르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복음은 정말 살아있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습관일 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0: 네네.
1: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0: 사실 지금의 목회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어릴 때 전도사나 강도사 시절에 솔직히 저는 그때 혈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좋은 곳, 조건이 좋은 곳, 또는 사례비를 많이 주는 곳, 또는 학비를 주는 곳. 이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이끈 게 아니라 내 열심이 저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목회를 위하여 기도를 하다가 제가 문득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역지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1: 아멘.
0: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참 무서워요. 그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일 먼저 저를 서울에서 대구로 보내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또 순천으로 저를

0: 보내셔서 지금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게 된 겁니다.
1: 네,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네. 근데 지금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이나 또 한창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거의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이
0: 너무
1: 있잖아요.
0: 많죠.
1: 목사님 좀 권유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0: 맞아요. 사실 내 생각으로 움직여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1: 아멘.
0: 그게 순종을 하는 것이 더욱더 큰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빨리 깨닫는 것이 삶에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초대한 것은 목사님께서 찬란한 믿음이라는 책을 펴내셨거든요.
0: 네.
1: 하나님의 사람들 30명을 통해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듣는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스토리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의 제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찬란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0: 네, 맞아요. 찬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할 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화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초라하고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은 찬란했어요. 왜냐하면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달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을 반사하여서 가장 찬란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란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찬란함의 근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란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물을 고를 때에 세운 기준이 하나 있어요. 위인이 아니라 사람을 닮자.
1: 네.
0: 실패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도망쳐도 되고 원망해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1: 아멘. 네. 그 말씀이 실감이 나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30명의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도 있고 이런 인물도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노아, 에서, 라합, 스테반 이런 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삭개오, 나오미, 솔로몬, 하박국 얘기도 있고요. 호세아, 이사야, 말라기, 안드레, 사무엘, 빌립 집사, 바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이야기를 담고 계시는데요. 방송 가족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0: 30명의 인물을 택한 거는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1: 아.
0: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듯이 한 네. 사람의 한 챕터를 읽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30명을 정했고요. 그리고 큐티하는 한 시간에 한 사람 또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한 사람씩 읽고 그 사람을 하루씩 묵상하면 좋겠다. 그리고 책의 끝에는 도전 과제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도 도전해보자. 그냥 책만 덮고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내면서 세 가지의 과제를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겁니다.
1: 잠언도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하루에 한 인물씩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한 달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서 이 메시지는 꼭 우리 방송 가족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도 사실 30명의 인물 다 은혜가 되거든요.
1: 네.
0: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리 마테인데요. 세리 마테는 그 당시에 미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세리니까 로마를 위하여 동족의 주머니를 훔치고 털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지만 그는 사실 친구는 없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증인들로 채택도 못 됐어요. 아무도 그들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마치 저기 저 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늘 높은 세관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사람이죠.
1: 네, 어떻게 보면 돈만 아는 수전노 이렇게 취급했을 수도 있겠죠.

0: 많네요. 그리고
1: 돈은 많지만 늘 외롭고 사람은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하루는 그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세관원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 딱 한마디를 던져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죠. 이때 마태가요 장부를 덮어요. 세관원의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장면이 되게 놀라운데요. 그 이후에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나 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잔치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잔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들을 초청하는 전도의 잔치.
0: 네.
1: 두 번째는 이젠 결단. 나는 이제 세관이 아니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라는 결단의 잔치. 세 번째는 제자가 되어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의 잔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의 잔치. 저는 이 잔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복음을 알아서 내가 오늘 너한테 밥 살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어. 아무개 집사님 내가 오늘 밥 살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런 큰 잔치에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 들으면서 전도의 잔치, 결단의 잔치, 감사의 잔치는 그 옛날에 마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잔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아멘.
1: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믿음을 크기로 보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서른 명의 인물을 붙잡고 책을 쓰다 보니까 그 믿음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0: 네.
1: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0: 맞아요.
1: 하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차마 이런 말을 해요. 죽여달라 이런
0: 네.
1: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을 세 번이나 했단 말이죠.
0: 네.
1: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향한 방향입니다.
0: 네.
1: 혹시 믿음이 약하신 분이 계신다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죄를 지었다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1: 네.
0: 어떤 때는 참 위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찬란한 믿음이란 책을 펴내신 순천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1: 네, 사역을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반응이 없는 거.
0: 네. 네
1: 응답이 없는 거.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것이
0: 사람들이
1: 참.
0: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이
1: 그렇죠.
0: 느낄 때.
1: 그럴 예. 때에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벽을 향하여 외친다라는 마음이
0: 네.
1: 들 때에 가장 많이 힘들더라고요.
0: 네, 아유,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시고 힘을 내셨을까요?
1: 저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예컨대 한 아기 임마누엘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다 이사야예요.
0: 네.
1: 그리고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도 그 깊이와 넓이를 견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놀라운 능력까지 다 주셨지만 그의 사역은 독특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역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0: 읽어볼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은 안 들을 거야.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야. 아무리 전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거 전해야 돼. 그게 이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늘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라는 이 절규의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사역은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의 목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내 목이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구나를 제가 깨닫게 되었죠.
1: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응답을 하고 믿고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전하고 안 전하고의 문제지.
1: 네.
0: 예, 역사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1: 네. 그리고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또 언제 보면 또 그 사람이 변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0: 네. 제가 바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1: 네.
0: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금의 성도님들의 눈물과 노력과 함께함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1: 아멘.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도 좀 나눠주실까요?
0: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시편 45편인데요 왕의 결혼식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보면 왕도 등장하고 신부도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구절에서 왕이 신부를 사랑한 이유가 신부가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사랑하니 신부가 예쁜
1: 네,
0: 거예요.
1: 순서가 다르네요. 네,
0: 왕이 사랑하니까 그 신부가 그 사랑으로 아름다워진 거죠. 우리는
1: 네.
0: 늘 거꾸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 예뻐져야 돼. 나 외모가 더욱더 더 아름다워져야 돼. 이렇게 가꾼단 말이에요. 더 실력을 키워야 돼. 스펙을 높여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또 예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요.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에도 제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발견해 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1: 네. 목사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방송 가족들이 큰 힘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평생 감사 제목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산 거에 대한 이미 남은 장사를 제가 한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설교가 바뀌었고 성경을 보는 눈도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광의 식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일어나서 갑시다 라고 하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함께 가주는 것이 감사해요.
1: 아멘. 네,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눠주시니까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네, 지금 제가 찬란한 믿음을 제가 썼는데요.
1: 네.
0: 이 책은 사실 시작이에요. 믿음에 이어서 찬란한 복음. 찬란한 교리,
1: 네.
0: 찬란한 교제까지
1: 시리즈로요?
0: 예, 제가 시리즈로 지금 책에 대한 할렐루야. 프레임을 짜놨어요.
1: 와.
0: 근데 왜 교제가 마지막에 있느냐? 믿음도 복음도 교리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이 흘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복음도 교리도 또 믿음도 다 필요한 게 교제이거든요. 교리를 알아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복음, 교리의 결론이 교제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표어가요. 올해 한 영혼을 주품해라는 표어가 있어요. 11월 달에 전도축제를 하는데 행사가 잘 치러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0: 아니라 전도가 너무 재밌고 오늘 마태 얘기한 것처럼 큰 잔치에 친구들을 다 초청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 받았어. 너 우리 덕에 한번 식사 한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큰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전도축제를 극동방송도 많이 열고 있는데요. VIP로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왜 진작 초대하지 않고 나 기다렸어. 이런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힘내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찬란한 믿음,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책을 펴내셨는데요. 당부 말씀도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이 책을 다 읽으시고 30명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만 한 가지 남겨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시면 이 책의 목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만 읽지 마시고 사랑방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읽으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 사실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벽마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고 31살에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제가 고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또 영광교회에 담임 목회로 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세관에 혼자 앉아서 외롭게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의 부르심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모든 극동방송 가족들이 오늘만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찬란한 하루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말씀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찬란한 믿음, 순천 영광교회 유한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찬란했던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0: 맞습니다.
1: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 얘기를 한참 하니까 우리 방송 가족들이 아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섯 분께 좀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하면 정말 많은 사연들을 보내오셔서 저도 그 사연에 감동을 하는데요.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1069, 우물정을 누르시고 1069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믿음 이렇게 치시면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믿음 책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순천 영광교회의 유한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0: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 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0: 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1: 아, 어반브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0: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베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어반 브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2: 저희 어반 브룩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정환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예예. 돈 벌다가 예.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2: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입니다.
3: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2: 제가 따로 온 겁니다. 보관을 하고.
3: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2: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아유. 됩니다. 예.
3: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예.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이는 없어요?
2: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증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한쪽이 좀 위축되더라도 딴 쪽에서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리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3: 그러면 신집사님이 네.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0: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3: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0: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3: 예.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네.
2: 그렇죠.
3: 그때 어떻게 극복을
0: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1: 전화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네네.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2: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광주 극동방송에서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이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3: 그러니까 발대식에 네. 하는 걸 보고 네.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네. 전도가 되겠다. 네네.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네.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보니

0: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깜짝 놀라셨다는데,
1: 예.
0: 어떤 면에서?
1: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0: 오.
1: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두 번씩 6,000명 해가지고 2030에 3만 명만 해봅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아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0: 그렇지.
1: 야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1: 그렇죠.
0: 뜻이
1: 그래서
0: 있는 곳에 길이 있다.
1: 예.
0: 예?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2: 아니요, 저희 이제 여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0: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더 크게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1: 맞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2: 아,
0: 어떻게 만나셨어?
1: 한 5년 된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어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신입사가 앉아 있는 거야. 아, 이 여자다. 예.
0: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1: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히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좀 있었어요.
0: 그렇지.
1: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 책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0: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으겠습니다. 기회를 좀 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로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1: 사전 작업을 하셨네.
0: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서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이때다.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1: 그 시간에 분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2: 관심을 보였어 그때?
0: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1: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0: 예예예. 예.
3: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2: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0: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 그렇죠.
0: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1: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0: 아, 그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참 대단하다.
0: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2: 노력했죠.
0: 예, 예.
1: 의지의 한국인이 저런데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를 몇 분이에요?
2: 세 명입니다.
1: 3명.
2: 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 드리는 편이고 또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 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는
1: 그러면 그걸
3: 편입니다.
1: 경영하면서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3: 네.
1: 분하고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지요. 지금도
1: 많이.
3: 사실 있지요. 그래도
1: 그래도
3: 어떻게?
1: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 집사님을 꾀셨으니까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0: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아. 어.
2: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3: 네, 보완이. 네. 네.
0: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0: 네네. 네. 네,
1: 어떻게 하고 계신가.
3: 아,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3: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고 그러니까.
2: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3: 저는 어반부르기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 광주 관광공사하고 나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 근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0: 네.
1: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네.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네.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3: 강주의 겨자씨 교회입니다.
1: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3: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이긴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 여긴 개신교고
3: 예, 저는
1: 천주교. 천주교고
3: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1: 다녀봤고
3: 예, 예.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1: 댕겨보고
3: 예예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겨자씨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 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1: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또 왕긴되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교회를 왕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0: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1: 반대했죠?
0: 네.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1: 그럼
0: 있습니다.
1: 그럼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0: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1: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0: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네.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 없겠네요.
2: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네네. 어떤 말씀인가요?
3: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겨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

0: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요거 쭉 읽어가는데, 아,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우리 계좌식에 박정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1: 너무
0: 그래서
1: 신기하네요.
0: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시, 다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참 하나님의 은혜다.
1: 네.
2: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1: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알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1: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2: 그러면,
0: 말씀하셨듯이, 예. 계좌식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새 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2: 양육을 해야지.
0: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과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2: 심지어
3: 아,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리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0: 원하시는 그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욥기 38장 본문의 말씀으로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고통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함에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함께 학생회 임원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당시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족 모두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평안했던 가정에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서 이 친구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래. 그리고는 얼마 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해서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신앙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은 평안하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해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 큰 부자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에게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욥기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욥과 비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욥을 봤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듯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가 생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까? 그가 가진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셨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이 엄청난 시련으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먼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가 가진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가 가진 낙타를 다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만 일어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기 소유를 빼앗기고 그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강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한날 한시에 모두 죽게 되었던 것이죠. 욥이 자신의 소유물과 종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내리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겪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하며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 욥을 다시 찾아와서 또 시험합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피부병이 생긴 것이죠. 그 몸이 얼마나 간지럽고 아팠는지 질그릇 조각을,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의 아내가 남편인 욥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다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 이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세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욥의 옆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있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하소연하지 못할 때, 누군가 내게 옆에 다가와서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위로해주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7일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욥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세 친구가 욥을 지켜보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가 시험을 당한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아,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까닭 없는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빨리 생각해봐. 그 죄를 찾아내야 돼. 그 죄를 찾아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아.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아보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죠.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욥이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을 때, 도무지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마침내 그 긴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말씀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을 때에 우레와 번개 가운데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임재하셔서 무지한 말로 어둡게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을 내뱉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을 괴롭게 했던 세 친구를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것은 욥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받아야 합니까? 그가 끊임없는 물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폭풍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귀가하셔서 욥기 38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죠. 끊임없는 질문으로 욥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욥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지? 내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누고 바다의 파도가 그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누가 했겠니?
야생의 사자를 먹여주시고

까마귀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어서 그것이 자라고 날아다니게 하신 것이 누구인지 너는 알고 있니? 네가 세상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물 하나까지도 누가 다스리는지 분명히 보아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봐,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너의 세상을 다스리고 너의 삶을 주목하고 너를 지켜주었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내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요구했습니다. 욥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무엇으로? 눈으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장애물을 통과한 이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욥과 같이 아니면 이 스페포도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겪은 과거의 그 고난이 지금도 내게 올무가 돼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겪게 될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초를 놓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우리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면서 마침내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욱 크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선명하게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0: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극동 방송 들으면 여기 저기 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R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강단.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주신 자유와 살아가야 할 자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복을 보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광복을 주셨고요. 또 우리 민족은 잃었던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절실하게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울로 나가는 그 저 30만 대군을 대항해야 될 그럴 많은 사람들 처음에 모집을 했지만은 3만 명이 넘는